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에 따라 하늘이 텄다. 이 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위당 정인보가 지은 시를 율창으로 노래했습니다. 유창의 율창, 김종환 전인근의 대금, 강용북의 피리, 김민서의 장구,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율창 개천절 함께 하셨습니다. 널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 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을

을 생각하게 하는 날, 개천절인데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신을 생각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오늘 개천절에 위당 정인보 선생이 지은 개천절의 노랫말을 율창으로 부른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의미 새겨봅니다. 같은 노랫말로 만든 김

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경덕궁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아쟁앙상블을 위한 보잉굿,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굿, 강원노래, 아라리오,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인데요. 몽유도원도 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음악입니다. 몽유도원도, 이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하고 거기에서 본 바를 화가 안견에게 설명해서 그리도록 한 그림입니다. 안견이 이 그림을 1447년에 그렸는데요. 꿈에서 깬 안평대군이 자신이 꿈에 본 모습, 그 풍경을 안견에게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안견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사흘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이 그린 그림에 직접 몽유도원도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작품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기문에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작곡가 이고은은 안평대군의 꿈속 풍경을 그린 몽유도원도를 국악관현악곡으로 만들었는데요. 몽유도원도가 안평대군의 꿈속 풍경을 그린 거라 하면 작곡가 이고은은 꿈속 풍경만이 아닌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곡의 전체 구도를 현실 세계, 도원 외곽, 도원 입구, 도원의 경치,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스케치를 했는데요. 실제 음악을 구성할 때는 서주와 안평대군의 섬은 도원 외곽, 도원 입구, 도원의 경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노래가 포함되고요. 악기 편성은 소금, 대금, 피리, 생황, 해금, 소화쟁, 대야쟁, 가야금, 거문고, 양급, 타악, 이런 편성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듣겠습니다. 조정규의 노래, 계성원 지휘, 안헌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간밤에 무릉 도원 논이는 꿈을 꾸었다. 폭삭꽃 흐드러지게 핀 그곳. 꽃이 지기 전에 그려라. 그 그림을 몽유 도원도라 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듯 절벽을 구비도는 물줄. 구슬방울같이 날리고 큰 산 휘둘며 연기 같은 안개 피어나네. 아득히 구불구불 뻗은 길은 벚꽃 위를 맴도는가. 물은

그림으로 두고 보니 참으로 정이시고 자부하건대 수천 년을 전해지리라.

이고은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들으셨는데요. 조정규의 노래, 개성원 지휘, 안헌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하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전해서 완성된 그림 몽유도원도를 관현악으로 그린 음악이었습니다.

여행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이란 음악 준비했습니다. 제목에 보잉 굿이란 표현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잉은 이 곡이 아쟁 앙상블을 위한 것이라서 아쟁의 보잉이란 이름을 썼고요. 또 굿이 제목에 나오는데요. 굿과 작곡가 자신의 또 다른 깊은 무의식을 대비시켜 그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굿음악에 나오는 여러 장단을 모티브로 해서 아쟁 삼중주 곡을 만든 건데요. 이 곡이 특징적인 것은 굿 장단을 타악기에 맡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대의 소아쟁과 두 대의 대아쟁으로만 장단을 표현했습니다. 작곡자는 찰현악기이자 발현악기인 아쟁이 장단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혹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각 부분의 제목이 연주자들이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그 서정을 일러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그시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안고 차분히 가라앉히며 활력을 가지고 신이 나며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굿 장단으로는 진쇠, 언모리, 터벌림, 터벌림모리, 푸너리 등의 장단과 그 리듬골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굿 장단의 강렬한 어조와 에너지 넘치는 리듬 구조를 아쟁의 소리로 담아내고자 했고요. 장단의 리듬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장단의 호흡을 선율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단을 축소, 확대 혹은 해체하기도 했는데요. 작곡자는 무아의 경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각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했습니다. 또 저마다의 자아와 고민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각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기운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밝은 에너지를 이 곡에 투영시켰습니다. 이 고운 작곡의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듣겠습니다. 이신의 소아쟁 이화연 김참다운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들으셨는데요. 이신의 소아쟁, 이화연, 김참다운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석대가 타악기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들려주는 역동적인 음악 풍경 함께 나누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 굿이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경기 도당꽃 장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선율악기 가야금과 타악기 장구와 징을 위한 음악입니다. 경기 도당꽃에 있는 다양한 장단을 활용해서 쓴 곡인데요. 작곡자는 특히 경기 도당꽃의 장단들에서 강한 에너지와 유쾌함을 함께 읽어냅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와 유쾌함을 곡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신을 모시는 경건함을 표현하는 도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서 신을 위해 흥청거리며 노래하는 가래조 장단, 또 굿판 특유의 긴장감을 표현한 터벌림 몰이 부분, 굿판의 신명을 표현한 자진 굿거리 부분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 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법과 음계를 사용했는데요. 화음을 많이 쓰기보다는 노래의 선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 굿 듣겠습니다. 하지희의 25현 가야금, 이현철의 장구와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장단 노름이 일품인 음악이죠.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꽃 들으셨는데요. 하지희의 25현 가야금, 이현철의 장구와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 도당꽃 장단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라는 곡입니다. 제목에도 보이듯이 작곡가는 강원도 지역을 생각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미있는 놀이 노래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곡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러 놀이 노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나 이 거리 저 거리 한 알 때 두 알 때 꼬공 꼬공 꽁 서방 말꼬리 이끼 놀이 부엉이 소리 꾀꼬리 소리 칭칭이 소리 싸시랭이 노래 등이 여기에 동원된 강원 노래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익숙한 선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친숙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노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음악으로 투영되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 듣겠습니다. 이진솔의 노래, 변상엽의 대금, 권도윤의 피리, 전상현의 해금, 김주희의 가야금, 김슬지의 대야쟁, 우민영의 타악,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서리 7, 8월의 무서리

소리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꾀꼬리 소리로 넘어가드래요.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내 곁에 누가 있나? 내 곁에 누가 있나?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노래로, 소리로, 악기 표현으로 강원 노래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 들으셨는데요. 이진솔의 노래, 변상엽의 대금, 권도윤의 피리, 전상현의 해금, 김주희의 가야금, 김슬지의 대야쟁, 우민영의 타악,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재미있는 놀이 노래들을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아라리오입니다. 아라리오, 우리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가야금 오중주 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지역 안배도 하면서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아리랑으로는 해주 아리랑, 구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과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곡돌이 한 곡 속에 엮여 있는데요. 이 곡들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의 변화를 시켜가며 변주를 하면서 나오기도 해서 감상의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라리오 듣겠습니다. 춘호가랑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을 엮어서 5대의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었죠. 아라리오 들으셨는데요. 해주 아리랑, 구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렇게 익숙한 음악들이 한 곡으로 엮여서 가야금 오중주로 듣는 민요가 참 신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아라리오 들으셨는데요. 춘호 가랑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고은은 2025년 제17회 아르코 한국 창작음악제 국악 부문에 당선이 돼서 대금 협주곡 숨생시를 연주했고요.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과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에서 작곡 위촉을 받아서 많은 곡을 써온 작곡가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이죠.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굿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굿 강원노래 아라리오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대풍류는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이종대의 피리, 김방현의 대금,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그리고 마무리 가락으로 굳거리 들으신 음악이었죠. 대풍류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김방현의 대금,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곡들 준비했는데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고요.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가 운담 풍경 들어보려고 합니다. 운담 풍경. 이 말은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제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예상되리라 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단가 운담 풍경을 장서윤의 소리 이준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담 풍경

성곡서

헐거나 허드렁거리 돌아오세. 그때 심황후는 부귀는 극진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나 농난간에 핏기 안 줘? 주어!

산호.

죽은 전우 견딜장 전하유라 견딜

심청가 중에 추월만정 대목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단가 운단풍경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운단풍경은 송대 인물 정명도의 시 운단풍경 근오천에서 가져왔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개천절에 맑은 정신 함께 나누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0: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집은 일상이고 배경화면이어서 이왕이면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다. 그래서 식기나 가구를 살 때도 두 번, 세 번 생각하곤 하는데 멋진 것, 비싼 것, 남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가 유일한 기준이었다. 최고요 작가의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에 나온 문장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풍경이라서 사는 곳을 고르는 건 삶의 배경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배경이 정말 원하는 곳이면 마음도 잘 안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원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함께 걸어요.

국악그룹 이상의 Think of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그렇죠. 10월 3일 개천절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찬란한 역사의 첫 발을 내디딘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좀 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 먼저 건네기 이런 거 모두에게 좋은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아파트에서 마을을 발명해낸 얘기를 담은 책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를 쓰신 이상우 공동작가 모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4921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큼하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9월 12일 토요일에 방송되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 이야기 듣고 또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옛날에 서울 사당동 배나무골 인근에 살았습니다. 커다란 나무 둥치가 잘린 채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도시의 나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진짜 반가운 주제입니다. 나무를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 하기 전에 제보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제가 소셜미디어 잘 안 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꼭 산이나 숲이 아니더라도 가로수, 아파트, 학교, 나무들 정말 소중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도한 가지치기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면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커지고 짙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좀 주변에 함께 듣자고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니나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아파트에서 마을을 발명해낸 이야기를 담은 책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를 쓰신 이상우 공동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0: 네 이상우 작가님은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이 책의 공동작가시고요. 위스테이별레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임이사십니다. 요거 말고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상임이사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0: 네.
1: 저희 동네에서는 그 별칭을 사용합니다. 별명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주민들끼리도 편하게 네. 별명을 사용하는데 저는 모루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0: 그 무슨 뜻이에요?
1: 모루가 대장간에서 네. 이렇게 두드릴 때 네. 바닥에 이렇게 생긴 그런 철물구거든요.
0: 네.
1: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값지게 네. 할 수도 있는 그런 바닥 구조물인데
0: 네.
1: 우선 우리말이기도 하고 네. 의미가 되게 좋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거니까.
0: 뭔가가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내가 받쳐주겠다는 맞습니다. 뜻이기도 한 거죠.
1: 너무너무 좋은 뜻이어서 별명으로 샥 가져왔습니다.
0: 모루.
1: 네. 그래서 모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0: 모루님 이런 거군요.
1: 님자 안 붙여도 됩니다.
0: 그럼 아이들은 그냥 모루 모루 이렇게 네. 부르는 거예요?
1: 지나가다가 모루 안녕 안녕 모루 어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0: 오 그러시면 너무 네. 좋은데요.
1: 네네.
0: 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위스테이별레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협동조합 아파트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쵸?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성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은 편. 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딱딱한 뭐 그 설명 같은 걸로 역사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내고 기록해 놓으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책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5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0: 네.
1: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한테 이제 에세이 공모전 이런 걸 해가지고 원고를 받고 거기에 이제 조금 뭔가 더 넣어야 될 것들은 이제 청탁도 하고 해서 1년 넘게 작업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파트가 마을이 된다라는 것도 좀 어렵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어렵죠. 뭐 이런 거 다 지금 약간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스테이별레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협동조합이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0: 네.
1: 이제

0: 어쨌든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인체의 한 종류입니다.
1: 네.
0: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인을 보통 우리가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가 이제 보통
1: 그렇죠.
0: 대표적인 법인이죠. 그런 것처럼 협동조합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만들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런데 그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특수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돈을 벌거나 뭐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긴 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니까.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조합원들끼리 주식회사든 뭐 다 나눠갔잖아요. 배당 같은 걸 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 말은 배당하지 말고 다시 지역사회와 그 조직에 순환해서 써라 이런
1: 네.
0: 의미로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조합은 조금 그래도 일찍 만들어졌어요. 2017년. 그죠?
0: 네.
1: 거의 10년이 돼가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공사는 2018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이게 둘 다 지금 신기한데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미 아파트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걸까요?
0: 그렇죠.
1: 네.
0: 조금 긴 얘기인데 해볼게요.
1: 네네네.
0: 2016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라고 하는 주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러면 조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급하는 좀 크기도 좀 작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주택 공급에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산층 정도를
1: 네.
0: 위해서 그냥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교적 긴 기간, 보통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8년 동안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거여서 많이 호응을 좀 받았었어요.
1: 네.
0: 시작할 때.
1: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혜택들이 좀 기업한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운영 원리가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땅을 자기가 매입하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자기가 임대를 8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8년이 지나서 매각을 해라. 그리고 그때 생기는 시세 차익을 시공사 가져가라.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1: 네.
0: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건설업체들 시공사를 막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로 뭐 계산을 해보니 뭐 적게는 한 300억 많게는 800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를 밀어주는 셈이다 이래가지고
1: 네.
0: 비판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공사가 짓고 운영하는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보니 그러면 시공사가 하는 대신에 어차피 법인이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협동조합도 법인이니까
1: 그렇죠.
0: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나눠 갖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끼워 넣으면 요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공공성, 비영리성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1: 네.
0: 해외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런
1: 아.
0: 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17년 5월 달에 조합 창립을 했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전제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할 일이 조합을 만드는 일이었던
1: 네.
0: 거죠. 그래서 그때 123세대 25% 전체가 491세대인데 25%의 123세대 1차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1: 네.
0: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1: 그렇죠.
0: 해보자 이런 걸
1: 네.
0: 전제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준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공유 공간들이 공간들이 보통 있잖아요.
1: 네.
0: 이거에 한 법적 기준의 최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넓은 규모로 제가 다양한 시설들을 설계 아예 반영을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이게 굉장히 부럽게 들리지만 또 이렇게 부러운 시스템을 유지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모인다는 건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이득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율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 조합이 만들어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뭐 조합원 이거 조율도 해야 되지

0: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1: 바빴죠.
0: 네.
1: 뭐가 활동도 많았습니다.
0: 네, 뭐 싸움도 좀 있지 않았어요?
1: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싸움까지는 없었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 그러니까 입주민을 모집하는 과정이잖아요.
0: 네.
1: 우리는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면 오셔라, 우리 같이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교육과 만남과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0: 네.
1: 서로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근데 이걸 어디에 공고를 어떻게 이 모집을 하셨나요?
1: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LH에서 하는 아파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공고하는 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건 보통 그냥 뭐 신문 광고라든지 전철역의 광고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 아.
1: 막 보편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는 좀 한계적이긴 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동조합 방식이 지금도 10년이 지나 지금도 낯선데
0: 맞아요.
1: 그때는 또 얼마나 더 낯설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막 그 소규모로 막 5명, 10명이 모여도 좋으니 설명회 자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합원 가입시키고 그랬죠.
0: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일일이 만나고 이렇게 하시지만 똑같은 설명을 거의 100번 정도
1: 100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0: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1: 네.
0: 네 그리고 만나면 또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이해시키고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이 작업을 수십 번 하셔야 되니까 정말 아유, 녹음해 놓을 걸 이러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아우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이사님도 하셨나요? 모루께서
1: 저 혼자 한 작업은 절대 아니고요.
0: 네.
1: 혼자서는 못하죠. 그리고
0: 네.
1: 여러 명들이 같이 초기에 그 뭐 파운더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의 의지를 모았던 생각을 모았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0: 네.
1: 그분들이 같이 네. 활동을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주시면 끄덕끄덕하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또 가면서 잘 모르겠어.
1: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일반 정말 그냥 분들에게 설명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0: 조금 아는
1: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주거였던 문제에 대한 평상시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이런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아무래도
0: 네.
1: 처음에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죠.
0: 그렇죠.
1: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0: 네.
1: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0: 그렇죠.
1: 네, 이게 첫 조합원 이제 가입하려면 초기에 2천만 원 그 출자금을 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에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리 지금 돈을 내야 되니까
0: 네.
1: 사실 이게 무슨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0: 그렇죠.
1: 아무리 이해는 되더라도
0: 네.
1: 그런
0: 그리고
1: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0: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0: 어려운 돈이니까.
1: 네, 네, 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항상 모순인 게 개념이 이해가 가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개념이 이해가 안 가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어쨌든 이제 지금 사시는 집을 임대하는 방식 맞죠?
1: 네.
0: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왜 그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조합원은 4분의 1 정도잖아요.
1: 아니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처음에 모집할 때만 4분의 1이고 추가로 나머지 75% 다 모집을 해서 491세대 온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했어요.
0: 네.
1: 그냥 어차피 모집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한 2년 반 정도 30개월의 건축 시간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왜 이런 아파트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초안은 이런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있으면 아이들을 내보자.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을 다 뭐 또 491명을 10명씩 15명 이렇게 쪼개 그룹 쪼개가지고 교육 활동들을 하게 됐고
0: 네.
1: 그리고 또 재미있는 활동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걸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아파트에 공간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엌, 뭐 목공실,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설계 이제 딱 지정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세부 사항은 없죠.
0: 네.
1: 보통은 이제 설계자나 그리고
0: 네.
1: 시공사가 지어놓으면 우리는
0: 네.
1: 그 들어가서 이용만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
0: 네.
1: 저희는 이제 그때 다 모여가지고 카페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0: 좋겠다,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 도서관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네. 최대한 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시공사에 전달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만들어졌던 뭐 부엌팀, 뭐 책구, 도서관팀 이 팀들이 지금도 계속 사람은 조금씩 바뀌긴 네. 했지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런 워크숍을 한 40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1: 사실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면서 불평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보통은 맞습니다. 그냥 네. 왜냐면 참여하려면 또 머리를 써야 되고 디자인하는 것도 난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배우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가장 쉬운 게 있는 거 쓰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 이게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공사비는 그 시공하는 회사가 내는 거 맞나요?
0: 이제 저희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1: 네.
0: 좀 복잡하죠?
1: 네.
0: 운영은 민간이 하는 네. 거고, 임대아파트라는 건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공공이 지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데,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하나가 위에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정부 자금, 주택도시기금 자금이 70%가 지원을 해서 들어와 있고
1: 네.
0: 저희가 이제 아까 2천만 원씩 그것도 두 번에 나누면서 최종적으로는 4천만 원인데요. 그렇게 출자금을 낸 거를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정부랑 조합이 7대 3의 비율로 리츠라고 하는 법인체, 여긴 주식회사예요.
1: 네.
0: 이 회사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조합이,
1: 네.
0: 조합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8년 임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0개월 건설하고 8년 동안 운영 유지하고
1: 네.
0: 토탈해서 건설비, 운영비, 뭐 땅가 뭐 다 합쳐가지고 이게 한 2천억 원짜리 사업 규모입니다. 그거를 네. 정부랑 조합이 7대 3의 비율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도,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전에는 아파트 그런 공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벽 천장 바닥만 있었어요.
1: 맞아요.
0: 안에 책상 의자도 하나 없었고 예, 그런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따 손 관리소 소장님이 문 다 잠궈 놓고
1: 맞아요.
0: 받을 그 공간 사용하려고 하면 또 허락 맡아야 되고 막 장부 써야 되고 막. 그래서 되게 그 접근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책 한 권, 부엌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이런 것들을 다 그 공사비에 다 얹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태워져 있었던
1: 세팅이 되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저희는 딱 들어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 준비를 했는데, 그런 뭐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를 저희 주민들이 다 그 네. 서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기다 프로젝터 달아주세요. 여기는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자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테이블이 넓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뗐다 붙었다는 게 좋겠어요. 이런 네. 것들을 다 그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제안을 하게 된 거죠.
1: 근데 이렇게 해서 집을 갖게 되면 못 떠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뭐 2년마다 계약은 아니니까 그나마 8년이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0: 8년인데 그 2년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1: 해야 되고.
0: 되어
1: 근데 이제 8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0: 네.
1: 또 중간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0: 네.
1: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이제 조금 입장이 이제 다르잖아요. 누구는 처음부터 다 같이 한 사람이니까 막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또 갑자기 삥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어떻게 조율이 잘 되셨어요?
0: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7년 입주해서 네. 살는 게 이제 벌써 6년차 7년차인데요. 해수로 7년차인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 있고, 연간 적게는 한 서너 가구, 많게는 한 열 가구 정도가 이사를 갑니다.
1: 있군요. 네. 네.
0: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그 티오가 생기면 또 저희가 대기자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지는 구조여서 전혀 이제 공실은 없는 상태이고
1: 네.
0: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1: 네.
0: 이제 대기자가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1: 네.
0: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계약할 때마다 2년에 재계약할 때마다 그 물론 계약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사전 교육도 하고
1: 네.
0: 2년에 한 번씩

0: 또 이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또 그 교육 활동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거를 네. 조합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이런 건 별로 그런 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정말로 그 2018년 19년에 입주하기 막 그때 오셨을 때는 그냥 이게 저희가 정부 지원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쌉니다.
1: 네.
0: 임대료 자체가.
1: 네. 그래서
0: 그냥 싸니까 그리고 내가 이사할 때가 됐는데 마침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주거 문제에 대한 뭐 고민 뭐 공동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셨는데 딱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한데?
1: 너무
0: 뭐
1: 괜찮다.
0: 괜찮은데? 뭐 이렇게
1: 네.
0: 그래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으세요. 그분들이 뭐 거의 7, 80% 이상 그런 분들이어서 그만큼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또는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한민족 정서에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잘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DNA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1: 맞아요.
0: 합니다.
1: 네. 그리고 그것의 장점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가고 있어서 지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책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앞에도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전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중에 일부분을 우리 이상우 공동작가님 모루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우리 마을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다. 2020년 입주 초기에 동네 카페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동네 카페 입구에 거의 내던지다시피 해놓고 들어왔다. 동네 카페를 출입하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에 돌봄소위원회에서 어린이 자치회를 조직하고 동네 카페 출입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논의했다.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잘 정리하고 입장하자는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입구 한켠에 킥보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다. 분필로 구역하고 어른들도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도 좋다는 배려심 가득한 안내판을 붙여놓았다. 모두가 뿌듯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 벽과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것이 곧 함께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모든 주민이 다 그리하지는 않는다. 참여의 방법도 수준도 깊이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 내놓고 정성을 쏟아내자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삶의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1: 네. 근데 아마 여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정치가 저런지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많으니까
0: 네.
1: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보면 돌봄소위원회, 어린이 자치회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무슨 아파트에 그런 게 있어? 뭐 이럴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곳 같은 거잖아요.
0: 네.
1: 이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0: 그냥 일반 아파트는 그냥 뭐 내가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그러면 뭐 부정적으로는 뭐 층간소음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로또 뭔가 이제 잘 되면
1: 네.
0: 이제 딱 재산증식의
1: 네.
0: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주거 생활 거의 60% 이상이 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인 거죠.
1: 네.
0: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자라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 기존 아파트의 어떤 운영 관리 규약이나 운영 규칙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아이들 집어 넣은 거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의사결정을 총회 이사회, 뭐 감사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다른 게 1인 1표라고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0: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이 그런 뭐 저도 이제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근데 그 저희가 한 가구당 한 명의 조합원이 있는 거거든요. 491세대 491명의 조합원이 있어요.
1: 네.
0: 아파트는 조합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주민들, 그러니까 네. 또 가족, 뭐 친지들이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조합원들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행위원회라는 구조를 또 하나 만들고 거기에 뭐 돌봄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뭐 비즈니스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의 관심사,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을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봉사하고 참여하시고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총회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이렇게 위원회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의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팀, 뭐 도서관팀 이런 것도 다 공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살면 삶이 훨씬 촘촘해지고 꼼꼼해지고 좀 관심이 가고 살펴보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공간, 그러니까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 요즘에는 집 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네. 직장에서 온갖 걸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뭐 이게 단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터전 만족도가 우리 인생의 만족도랑 네. 너무 직결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살면 굉장히 내 삶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런 어른이 또 된다는 거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이 공간 자체가 벌써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마을에 이렇게 여러 공간 중에 좀 자랑할 공간 더 있으세요?
0: 자랑 뭐 3박 4일을 해도 모자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공간이 많다. 뭐 저희가 카페, 도서관, 네. 빨래방, 네. 뭐 텃밭, 정원, 뭐 목공실. 방송국 이런 그 스튜디오도 있고요. 청소년들 전용 공간도 공간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많다를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생각만 했으면 미리 만들고 준비하면 되니까 돈의 문제니까 이거는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저는 자랑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요. 보통은 좋은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안 해서 폐품 창고가 되거나 네, 네. 잠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놀이터 바닥을 두고도 우레탄으로 할까 모래로 할까를 두고 또 논의를 한참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세요? 이게 왜냐하면 각자 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네, 네. 그 저희가 입주 초기에 했던 활동 중에 갈등 조정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좀 이름이 깁니다만 이런 활동을 또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여 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1: 네.
0: 갈등은 사실 원하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걸 서로 내놓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그걸 내놓으라고 한 바닥을 깔아놓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니까
1: 그렇죠.
0: 의견을 내라. 그럼 네. 모아서 같이 하자. 이런 게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 뭐 싸움하면 뭐 어떡할 거야. 마을에서 어떡할 거야. 이걸 뭐 112에 신고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끼리 한번 조정을 해보자. 갈등이 없는 마을은 없다. 하지만 갈등을 공동체 방식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한 스물 몇 분들을 모집을 해서 100시간 이렇게 또 교육을 막 시켰어요. 외부 그
1: 기관을 해가지고. 네, 네.
0: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흔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말도 어려운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남들이랑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뭐 좀 특정 성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50, 60대 아저씨들은 또 목소리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1: 그쵸?
0: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활동가로 사전에 배치를 했고
1: 네.
0: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공평하게

0: 목소리 낮추고 나온 이야기들 어떻게 합의하고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죠.
1: 네.
0: 여전히 지금도 이웃 간에 조금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입장이 강했던 거죠.
1: 그게 이제 다 싸우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논의를 하다 보면은 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 뜻은 목소리 좀 낮추시죠.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거의 반절 이상이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0: 막판에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나오고.
1: 내가 밥을 먹어도 너무나 근데 이제 어떤 미리 교육으로 목소리를 좀 낮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뭐 어떤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요. 그 관심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아파트에는 뭐그 동대표를 뽑는데도 이게 전체가
0: 투표를 안 하죠. 심지어 후보도 없고 막.
1: 막 얘기를 해도 뭐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가는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인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파트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0: 아파트도 살아보고 뭐 주택에서 살아보고 그랬죠.
1: 네, 어떠세요, 지금?
0: 저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는 못
1: 뭐,
0: 돌아갈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0: 아파트가 주는 장점 분명히 있고, 그 저는 이웃들이랑 또 저는 또 굉장히 또뭐 역할이 있으니까
1: 예.
0: 사람들이랑 많이 알게
1: 네.
0: 되니까 재밌게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못
1: 네.
0: 돌아갈
1: 아,
0: 것
1: 못 돌아가요.
0: 같습니다.
1: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다혜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연주, 마음이 머무는 곳 듣겠습니다.

0: 이 곡의 제목은 처음 들어보시지만 곡은 굉장히 귀에 익숙하셨을 거예요. 몽금포타령 용천검 도라지를 기타와 해금으로 편곡한 민요 연곡이었습니다. 한다희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연주,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고요. 오늘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의 공동 저자 이상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는 세 바퀴 중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1: 2026년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공동생산과 이웃 간 나눔으로 서로 돌봄을 유지하던 전통사회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개인과 핵가족이 모든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 내 가족의 안전을 중심으로 주거 형태가 바뀌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 가까운 미래에 인구 절벽에 다다르고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쌍문동 주택 골목은 이제 추억이나 전설이 되어버렸다.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을은 다시 소환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며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변신을 거듭한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공동체처럼 아래로부터의 마을 공동체 운동은 생태자원 보존, 육아 돌봄의 필요 등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태동했다. 위스테이벨레의 마을 공동체 활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이 사고파는 재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주거 안정, 주거 공동체 회복을 공동의 목표로 모였다.
0: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을은 다시 소환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이 문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옳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이게 옛날에 마을에서는 막 우리가 뒷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네. 뭐 그 집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 조카도 다 알고 막 이랬지만, 지금 진짜 옆집이 이사 갈 때, 어? 이사 가네?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때 모르다가,
1: 네.
0: 이사 갈 때 이사 가네? 이러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왜 다시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으세요?
1: 뭐 제가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0: 네, 작가님의 답. 네. 네.
1: 이제 사회 자체가 이렇게 산업화, 뭐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개인으로 자꾸 이렇게 다 쪼개졌잖아요. 네. 쪼개서 심지어 이제 가족도 해체되는 사회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세상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뭐 그것이 취미활동이나 무슨 기호활동 중심으로 내가 무슨 단순한 뭐 동아리활동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맛을 맛보면,
0: 네.
1: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집 또는 주택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이게 집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직장, 어디선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 있고 나머지의 시간과 생활은 내가 내 집에서 보냈는데, 내 집이 이웃과 연결되는 어떤 활동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내

0: 수 있는 연결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이 아이들에게는 커가는 공간이고 어른들에게는 다시 뭔가 문화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서로 필요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네. 이제 현대의 어떤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또 국가가 복지 정책을 막 펼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다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떤 영역으로서의 빈틈을 마을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어떤 성공한 선례를 만들고 싶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한번 그 모여서 뭔가를 이루는 것에 맛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네
0: 어려움도 있지만
1: 네.
0: 생겨나는 기쁨, 행복, 만족감이 훨씬
1: 큽니다.
0: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뭔가 성미산 마을 공동체랑 조금 닮은 것 같은 그런 면도 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참고하신 것도 있나요?
0: 그럼요. 참고 많이 했고요.
1: 네네.
0: 저희도 해외 사례도 많이 공부했고 국내외 네. 사례도 많이 했고 저희도 저희 사례가 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네.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뭔가를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적용해보고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파트로서의 마을 공동체니까 사실
1: 네.
0: 아파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 아랫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사 가야만 와야만 누가 들고 이런 정말로 딱 막힌 그런 닭장 같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집적과 집중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이 오히려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 너무 좋다.
1: 네.
0: 마음만 먹으면
1: 네.
0: 진짜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진짜 어디 5분도 안 돼서 다 만날 수 있는
1: 네.
0: 거죠.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마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딱 180도 생각만 바꾸면
1: 네.
0: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나의 어떤 문화적인 즐거운 또 활동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배경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1: 필요합니다. 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점점 공간을 쪼개고 쪼개서 그 그냥 방 하나에 거실
0: 네.
1: 하나가 내 것 같은데 공동체라는 마음을 먹으면 저기 도서관도 내 거, 저
0: 그럼요.
1: 여러 가지 공간이 그냥 다 내
0: 네.
1: 거가 될 수 있고
0: 네.
1: 이웃과도 그냥 층간 소음도 내면 하는데 우리 것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옆집도 가족 아니면 사촌, 이웃 사촌 이렇게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거라는
0: 저희 동네에 와 보시면. 와 여기 오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네라는
1: 네.
0: 말들을 많이 하세요.
1: 그런데 이제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는 요소로 사람, 프로그램, 재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이게 당연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이유를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0: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요.
1: 네.
0: 뭐 사람 주체가 있어야 되고
1: 네.
0: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1: 네.
0: 지속 가능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1: 재정이
0: 되고
1: 있어야
0: 당연히 근데 그런
1: 네.
0: 거긴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약간의 그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또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좀 있는 얘기긴 합니다.
1: 네.
0: 모였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자 모였어. 근데 모일 공간이 없어서 맨날 내 돈 주고 카페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제 그 아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만들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1: 네.
0: 생기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이
1: 네.
0: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은 뭔가 어떤 해보자. 필요나 욕구를 가진 사람 당연히 뭔가
1: 네.
0: 불편을 해결하려고 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갖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아닐 거고
1: 네.
0: 그런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1차로 움직이면 그 사람 말 듣고 이제 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재밌겠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2차로 또 같이 붙어서
1: 네.
0: 규모를 만들고 엎치락 뒤치락 꼼지락 하다 보면 뭔가 이제 해결이 되고 만족도를 가져. 물론
1: 네.
0: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1: 그것도 다 배움이 있는 거더라고요.
0: 네, 네.
1: 끝으로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집이 항상 투자의 수단인
0: 네,
1: 것 같고
0: 네.
1: 이랬는데 집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 주거 문제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약간 뭐 저가 이제 바라는 거는
1: 네.
0: 저희도 지금 제가 저희 위스테이벨레 아파트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네. 협동조합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눈에 보인 성과가 저희가 마을 안에서 88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어느 때 평균 합계 출산율 지금 1.55가 넘어가는 아이들도 계속 태어나고 네. 있는 그런 마을로서의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 생겨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조적으로 어려워 복잡한 구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좀 낯설기도 하고 해서 잘 안 생겨나고 있긴 한데 지금 정부는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그래서 이게 육아 친화적인 그런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저희 모델이 많이 생기면 뭐 청년들이 좀 특화되어 있거나 뭐 시니어들이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좀 주제들을 좀 테마를 좀 가져가 물론 그들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1: 네.
0: 그런 걸 특화시켜서 다양한 그 공공지원의 어떤 협동조합형 아파트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
1: 네.
0: 그걸 위해서 제가 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1: 네.
0: 제 활동 소개하고
1: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
0: 그러고
1: 됐어요.
0: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의 공동저자 이상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길선과 여러분의 연주로 마을 풍경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함께 관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을 거지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던 우리네 옛 마을 풍경과 닮은 것 같죠? 혼자서는 버거운 일도 함께하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그렇게 손을 보태다 보면 마음도 가까워질 겁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사는 곳에도 그런 공동체의 온기가 번지면 좋겠어요. 마을 풍경 계속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10월의 첫 주말이자 이 땅에 처음으로 한 결의 터전이 마련된 날,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의 고유한 뜻을 가만히 짚어보면 단순히 신화 속의 한 장면을 말하기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세상의 질서와 삶의 터전이 비로소 열렸음을 의미할 텐데요. 세상이 널리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오랜 염원 위에서 시작된 역사. 그 유구한 시간의 켜가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일상이 됐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평화와 삶의 터전이 얼마나 고마운 유산인지를 새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바르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블루스카이 전해드리죠.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였어요. 블루 스카이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면 학창시절에 외우던 먼 옛날의 역사나 단순한 휴일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까마득한 세월을 건너온 그 거대한 역사의 본질은 결국 이 땅에서 삶을 일구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땀방울이었어요. 처음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던 옛사람들의 손길부터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발걸음까지 그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쉼없이 이어져서 지금의 단단한 삶의 터전을 이루어낸 것일 텐데요. 내가 가만히 거니는 이 길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정갈한 점심 한 끼도 결국 수천 년의 시간이 선물해준 가장 귀하고 입체적인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이라는 근사한 계절의 한가운데서 지나온 시간의 고마움을 마음에 가만히 품어보고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점심, 마음의 쉼표를 얻는 넉넉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홍순관의 노래로 조율 전해드립니다.

홍순관의 노래로 조율 듣고 오셨어요. 개천절에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소설가 김애란의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립니다. 책 속 문장에서 만난 삶의 지혜와 누군가를 다 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조용하고 깊은 타인에 대한 이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한국을 여는 창 아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근심을 해결해주는 소리 만파식적 치유와 위로를 담아 전하는 숨결 구부녀의 호흡으로 감상해보시죠.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로 만파 전해드려요.

만파 듣고 오셨는데요. 뮤직그룹 세옴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다양한 청취 방법 마련돼 있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뱃노래 준비했어요. 오감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부산은 명사나 동사처럼 제 이름에 받침이 없다. 그래서 가볍게 날아오르고 허공에 크게 선을 그린 뒤 그게 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거라고 시치미를 댄다. 부사 안에는 뭐든 쉽게 설명해버리는 안이함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안간힘이 들어있다. 참, 퍼, 아주, 최선을 다하지만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느낌. 말이 말을 바라보는 느낌. 부사는 마음을 닮은 품사다. 책을 읽다 문득 어떤 문장 앞에 멈추는 이유는 다양하다. 모르는 정보라. 아는 얘기라. 아는 얘긴데 작가가 그 낯익은 서사의 껍질을 칼로 쓱 벤 뒤 벌어진 틈 사이로 무언가 보여줘서. 그렇지만 완전히 다 보여주지는 않아서. 필요한 문장이라.

갖고 싶어서 웃음이 터져 미간에 생각이 고여 그저 아름다워서 나란 사람은 타인에게 냉담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냉소와 실망 속에서 도리어 편안해질 인간이라는 것도 안다. 타인을 향한 상상력이란 게 포스트잇처럼 약한 접착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도 우리가 그걸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얇은 포스트잇이 쌓여 두께와 무게를 지닌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이해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혹은 부족한 것은 공포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선에 대한 상상력이 아닐까? 실제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문학의 언어에 자주 기댔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됐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데다 거의 표도 안 나서 정작 도움받은 사람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움, 그리고 대움. 행정 언어로도 법률 언어로도 해결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문학은 늘 쉬운 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건널 수 있게 해줬다. 앞으로도 곤경에 처할 때마다 문학은 결코 생색내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나비의 연주로 그해 우리가 은하수를 건넌 밤 감상하신 곡이었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소설가 김애란의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부사에 대한 설명이 참 재밌죠. 참, 퍽, 아주, 최선을 다하지만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느낌. 정말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란 어렵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애란 작가의 글처럼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일인지도 모르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저 상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그 작은 상상력과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은 더 든든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전해봐도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김혜란의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과 함께 해봤습니다. 민들레처럼 노랗게 반짝거리며 피어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박서영의 노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로 민들레 감상해봅니다.

박서영의 노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로 민들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꽃길인데요. 안진성의 해금 연주로 전해드리죠.

안진성의 해금 연주로 꽃길 듣고 왔는데요. 꽃길을 걷는 마음으로 미소 짓는 오후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김소월의 시를 장서윤이 노래한 곡 산유화인데요. 홀로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과 고독함을 담고 있는 시를 노래한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해드렸어요. 고금성 김보연의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 할 수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노경 외 여러분의 연주로 조빔 인 팰러스 감상해보시죠.

경복궁 타령을 소재로 한 곡이었어요. 조빔 인 팰러스 듣고 오셨는데요. 인호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해서 말만 살찌는 줄 알았는데요. 정작 살은 내가 찌고 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더군다나 추석 연휴를 지나오면서 명절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예전의 주문을 슬그머니 다시 외워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재미있게도 조선시대에도 다이어트로 고민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대왕인데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고 운동은 싫어하셨던 세종께서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자 신하들의 권유로 궁중에서 걷기 운동인 산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큰 어른이 핫둘 핫둘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는 건 체통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궁궐 뜰을 아주 천천히 거니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하셨던 거죠. 임금님의 다이어트법 치고는 참 소박하고 유쾌하기도 하죠. 비록 격렬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궁궐 바닥에 돌을 차분히 밟으면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렸던 그 걸음 속에서 세종은 몸의 무게뿐만 아니라 국정의 중압감도 함께 덜어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연휴 동안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마음도 몸도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오늘 너무 조급하게 무리한 운동 계획하기보다는요.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소화도 시키고요. 마음의 여유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이창선 외 여러분의 연주 전해드려요. 바람은 언제나 하나. 듣고 오시죠.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개천절을 맞아 하늘이 열린 뜻깊은 날에 어울리는 음반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2002년에 소개된 이 음반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21세기 초의 감각과 현대적인 호흡으로 새롭게 다듬어낸 기획 음반인데요. 예로부터 아리랑은 남과 북, 그리고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삶의 노래였습니다. 기쁨의 높이를 따라가며 어깨춤이 되기도 하고 슬픔의 깊이를 따라 울음이 되기도 했던 우리네 정서가 담겨 있죠. 문이 사람의 몸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창은 사람의 마음이 넘나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반의 제목처럼 아리랑이야말로 세계와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창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의 목소리부터 아카펠라, 해금 독주, 그리고 국악 앙상블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줄 음반 속 아리랑을 오늘 다섯 곡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김혜영과 인헌초등학교 전래동요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신아리랑 구아리랑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주제곡으로 쓰이며 온 국민의 노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후 서울 아리랑, 경기 아리랑 등 여러 이름으로 널리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채로운 가락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은 널리 알려진 신아리랑과 고즈넉한 멋이 있는 구아리랑을 한데 엮어서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피아노, 대금, 해금, 타악기로 아름답게 편곡한 곡인데요.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 꽃 피고 새 우니 봄철일세, 달이 뜨네 별이 뜨네 달림 속 항아가 빵긋 웃네. 슬픔과 아픔마저도 맑고 초록빛 돋는 희망으로 풀어내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신아리랑 구아리랑 감상하시죠.

김혜영, 인헌 초등학교 전래 동요반의 노래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노래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신아리랑 구아리랑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더없이 해맑은 목소리로 부르는데도 희한하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곡이었어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한 장의 음반. 오늘 들려드릴 두 번째 곡 역시 인헌초등학교 전래 동요반 어린이들이 부른 강원도 아리랑인데요. 강원도 아리랑은 동부민요 가운데 하나죠.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서 불리던 아리랑으로 강원도 아리랑, 상주 아리랑, 한오백년 등이 유명한데 이 지역에서 농사지을 때 부르던 메나리 쪼가락은 소박하고 서정적인 성음이 참 매력적입니다. 보통 정선 아리랑을 부른 뒤 잇따라 부르기도 하는 강원도 아리랑은 다섯 박자, 언모리 장단의 빠르고 경쾌한 호흡이 아주 인상적인 곡이죠. 메나리톨이 특유의 경쾌하고 역동적인 가락을 대금과 해금, 피아노와 타악기가 든든하게 받쳐주는데요.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산중에 귀한 건 머루나 달에, 인간의 귀한 건 오리들이라. 각 악절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구가 이어집니다. 억지로 멋을 내지 않은 아이들의 맑은 소리가 강원도 아리랑 특유의 흥겨움을 한층 싱그럽게 이끌어내는 곡. 강원도 아리랑을 인헌초등학교 전래 동요반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열려서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걸까요? 인헌초등학교 전래 동요반의 노래로 강원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창 없이 해금의 오롯한 음색으로 풀어낸 연주곡 김에라의 고음 해금 연주로 듣는 신아리랑 아리랑 2002입니다. 생각해보면 2002년은 아리랑이 우리에게 더 특별했던 해죠. 가장 슬플 때도 또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붉게 들썩이며 가장 기쁠 때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건 늘 아리랑이었는데요. 한이 서린 민중의 노래에서 모두의 응원가로 뻗어나간 아리랑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주 이상한 힘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해맑은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따뜻한 전경을 떠올리며 만든 곡인데요. 피아노와 신시사이저의 아늑한 울림 위로 고음 해금이 그리는 선명하고 서정적인 가락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 오래된 풍경이 조용히 살아나는 듯합니다. 고음 해금은 일반 해금보다 울림 통은 줄이고 현을 가늘게 만들어서 높은 음역을 선명하게 내도록 개량한 악기인데요. 소리가 한층 밝고 또렷하지만 그만큼 음정을 잡거나 화를 조작하기에는 훨씬 예민한 악기입니다. 김에라의 고음 해금 연주로 신아리랑, 아리랑 2002 전해드려요.

0: 해금과 피아노가 선사하는 따뜻한 울림. 신아리랑 아리랑 2002 들으셨는데요. 김에라의 고음 해금, 김경희의 피아노와 신시사이저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네 번째 곡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로만 채운 아리랑 연곡 아카펠라입니다. 소리꾼 김용우와 보컬 그룹 솔리스트가 호흡을 맞춰 신고산 타령으로 불리는 어랑 타령으로 시작해서 얼쑤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까지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부드러운 화음으로 이어 부르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즐겨 부르던 밀양아리랑의 씩씩함과 박종기 명인에 의해 남도의 흥과 멋을 담아 피어난 진도아리랑의 진득한 서정이 서로 묘하게 어우러져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죠. 때로는 신명났다가 때로는 아련한 한이 서리는 드라마틱한 가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가가세. 악기 하나 없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목소리의 결이 아리랑의 덧없는 한을 다정한 정과 신명으로 바꿔줍니다. 김용우와 솔리스트의 아카펠라로 아리랑 연곡 감상해 보시죠.
1: 오랑 오랑 오야

김용우, 솔리스트의 아카펠라로 아리랑 연곡 감상하고 왔어요. 정말 인간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그리고 또 자유로운 소리가 있을까 싶어지죠. 오늘 한 장의 음반에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곡은 소리꾼 김용우와 또 네로라 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한 경상도 아리랑입니다. 경상도 아리랑은 메나리 토리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낯익은 민요 사설 위에 서정적인 메나리 가락을 얹어서 특유의 높낮이와 굴림이 참 매력적인 악곡인데요. 기존의 전래 토속 민요와는 달리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웅장하게 끌어올리는 클라이맥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음반에서는 해금, 대금, 철연금, 기타, 장구라는 다채로운 편성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멋스럽게 보여주죠. 울 넘어, 담 넘어, 님 숨겨두고 호박잎만 한들한들 날 속였네. 문경세제는 어드맨고 구부야 구부야 삼백리 일세. 노래가 고조되며 클라이맥스로 치달은 뒤 곡의 끝자락에 남아 조용히 속닥거리는 악기들의 여운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아리랑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용우의 노래와 장구, 강은일의 해금, 이용구의 대금, 유경화의 철연금, 이태원의 기타 연주로 경상도 아리랑 감상해 보시죠.

김용우의 노래와 장곡, 강은일의 해금, 이용구의 대금, 유경화의 철현금, 이태원의 기타 연주로 경상도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대금과 철현금 소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끄는 그 절묘한 하모니에 또 애절하게 스며드는 해금 그리고 김용우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이었습니다.

아리랑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은 단순히 눈물이나 슬픔 하나에만 머물지 않죠. 살면서 겪는 고단함과 이별의 아픔을 가락과 장단에 실어 함께 부르는 동안 어느새 한은 깊은 정이 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뀌곤 했는데요. 서로 살아온 모습은 달라도 아리랑 한 구절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어깨를 다독이게 되는 건 그 노래 속에 우리 모두의 삶과 견뎌낸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늘이 열린 오늘, 시대를 넘어 흘러온 아리랑의 가락이 지친 마음을 보듬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다정한 창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02년에 발매된 기획음반 한 곡을 여는 창, 아리랑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수록곡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휴일이 시작되는데요. 희한하게 이제 첫날이고 앞으로 이틀이나 더 쉴 수 있는데도 토요일 오후부터 벌써 휴일의 절반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들곤 하죠. 지나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조바심 내기보다는요, 아직 우리에겐 온전한 이틀의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점에 마음을 두시면 좋겠어요. 시간의 속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순간들로 남은 연휴를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주말엔 왠지 중식, 그 중에서도 짜장면이 생각나죠. 예전에 중국집에 전화로 주문하면서 군만두 서비스 되나요? 라고 슬쩍

물어보기도 했고요. 쿠폰을 모아서 탕수육으로 바꿔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어릴 때 먹은 짜장면은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짜장면 한 그릇 뚝딱 먹고 난 후 느꼈던 포만감, 행복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는 칼로리 때문에 또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짜장면을 피하곤 하는데요. 요즘은 먹을 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어떤 것을 먹어도 어릴 때 먹었던 짜장면만 못할 때가 많은 건 왜일까요? 내가 변한 건지 짜장면이 변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가끔은 옛날 그 시절과 그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죠. 날다의 옹혜야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알다의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상자루의 상자루 타령 듣겠습니다.

상자루의 상자루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반쯤 핀 꽃의 반쯤 핀 꽃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시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눠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 시간까지 민요를 네. 정말 여러 현대 장르와 결합하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네. 오늘부터는 실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네, 그동안은 이 민요를 레게로 만들어보자, 트로피컬 하우스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원래 존재하는 장르를 AI에게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음악을 넣어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AI에게 우리 장단 자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0: 오, 이번에는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달라 하는 게 아니라 네. 국악의 리듬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주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 작업을 하면서 AI가 가야금이나 뭐 장구 같은 국악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 번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곡을 만드는 것보다 장구의 소리 그리고 장단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국악 AI 실험실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국악은 장단이 정말 기본이잖아요.
1: 맞죠. 네.
0: 장단을 정말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AI 국악 수업이네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0: 아, 대표님이 아니라 그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수업에서는 어떤 장단을 고르셨을까요?
1: 네, 세마치 장단을 선택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세마치 장단을 단순히 서양식 박자로 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AI에게 리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세 개의 큰 박이 있고 각각도 작은 세 개 박으로 나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음도 복잡하지 않게 덩덩덕 쿵덕 이렇게 잡았어요.
0: 아니, 사람에게 장단을 가르친다면은 장구를 정말 기본적으로 앞에 놓고
1: 그쵸?
0: 장단을 이렇게 손으로 쳐가면서 덩덩덕쿵덕 이렇게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1: 네네.
0: 근데 AI에게는 사실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실험의 핵심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장단을 입력한 건 아니었고요. 가장 먼저 한 건 장구 소리를 가르쳐보는 것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장구 소리가 역시 기본이군요.
1: 네,
0: 악기 소리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장단을 정확하게 연주해도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아는 세마치 느낌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에 장구의 기본적인 세 가지 소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덩은 함께 울리는 넓고 풍성한 소리, 쿵은 깊고 둥글고 낮은 소리, 그리고 덕은 짧고 날카롭고 뭐 밝은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확실하게 대비되도록 프롬프트에 작성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 장단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장구에 대한 소리의 질감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장구 소리를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의 성질 하나하나를 묘사를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가 섞이지 않도록 멜로디나 뭐 보컬, 다른 화성, 뭐 드럼 같은 악기 소리도 전혀 넣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장구의 덩, 덕, 쿵을 시범 연주를 일단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쪽집게 강사처럼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 네, 결과는 저의 예상과 다르게 쿵 소리는 베이스 기타 소리 같은 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덕은 채편보다는 일반적인 북소리에 가깝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넣지 않았던 뜯는 현악기 소리까지 네. 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0: 또 비파가 나왔군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낮고 깊은 소리라는 설명을 음악 전체의 베이스로 약간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1: 그 정확히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식의 연결이 흘러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음원에는 장구 자체의 완성도를 듣기보다 AI가 덩, 덕, 쿵이라는 설명을 어떤 음색으로 번역했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AI에게 처음으로 장구의 세 가지 타격음을 설명하고 받은 결과 다 같이 들어볼까요?
1: 네.

0: 아, 농연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
1: 그렇죠? 예.
0: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음악이 확실히 재밌게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북계열의 소리는 들리는데 장구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그 현악기 소리까지 들렸던 것
1: 네,
0: 같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는 프롬프트를 훨씬 더 단단하게 바꿨는데요. 한국 장구 타악기 독주만 사용해 달라. 그리고 아까 또 넣었던 것처럼 다른 악기, 뭐 화성 악기 반주하지 마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결과 이 쿵이 베이스 기타처럼 들렸잖아요. 그래서
0: 네.
1: 쿵은 낮고 깊어야 하지만 베이스 기타나 신시사이저 같은 소리가 되면 안 돼. 반드시 가죽북 소리로 만들어줘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구 소리만 나온다는 게 AI한테는 음악의 완성이라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자꾸 이렇게 비파 같은 현악기를 넣어서 이렇게 꾸며지는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데,
1: 네.
0: 자, 첫 번째 결과물을 듣고 문제점을 다시 프롬프트에 반영을 했습니다.
1: 네,
0: 어떻게
1: 맞습니다.
0: 됐나요?
1: 그리고 이제 잔향도 줄여주라. 그리고 실제 장구에서 장구 소리를 가까이 녹음한 것처럼 타격음 바로 들리고 공간에 울리면 조금 적게 해줘. 그리고
0: 네.
1: 여기까지 적으면 적어도 현악기는 좀 사라질 줄
0: 안
1: 알았거든요.
0: 사라졌나요?
1: 네, 역시 이 현악기는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타악기도 우리가 원하는 장구의 질감보다는 일반적인 북소리에
0: 네.
1: 가까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악기 음색을 찾는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일단은 장구의 리듬 구조를 먼저 가르쳐보자라고 방향을 선했습니다.
0: 네, 소리는 포기했군요.
1: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
0: 그럼 박자를 먼저 가르치는 쪽으로
1: 네,
0: 갔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도 짧게 들어보시죠.
0: 네.

0: 아, 저희가 세마치 장단을 학습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세마치는 세 가지의 장단이잖아요. 덩덩덩. 근데
1: 네.
0: 이게 네 박자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군요.
1: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박자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아쉽네요.
1: 네.
0: 네. 악기 음색은 또 생각만큼 또 크게 달라지지도
1: 네,
0: 않았어요.
1: 맞습니다. 바로 이그점 때문에 다음 프롬프트에는 아예 그냥 장구, 국악, 한국 전통 음악 같은 표현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입력했을 때 AI가 특정 이 동아시아 음악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악기는 무엇이든지 뭐 좋으니까 세마치의 이 시간적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보자라고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0: 아, 그럼 프롬프트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설명을 했어요. 한 주기 안에 9개의 작은 박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라고 지정을 했고요. 큰 박은 3개, 그리고 굶은 덩, 덩덕, 쿵덕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0: AI 입장에서는 세마치 장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9개를 3개씩 묶어라
1: 네.
0: 이런 정보가 훨씬 구체적일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프롬프트에 또 같은 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줘

0: 화성 넣지 마. 뭐 리듬 시범 아니고 노래가 아니야. 리듬 시범이니까 노래 만들지 마. 이렇게
1: 네.
0: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큰 박을 세 개로 만들어 주는가? 그리고 덩, 덩, 덕, 쿵덕 이 서로 다른 밀도가 느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박이 다시 첫 박으로 자연스럽게 텀 없이 연결이 되는가? 를 보려고 했습니다.
1: 아, 이렇게 구조를 적어주면은 이번에는 세마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네.
1: 어떻게 나왔나요?
0: 역시 또 그루브가 좋은 네 박자 어쿠스틱 연주곡이 또 나왔고요.
1: 네.
0: 타악기는 마치 카온 같은 소리가 나왔는데 핑거 스타일과 카온 같은 두 개가 같이 연주하는 곡이 만들어졌어요.
1: 분명히 프롬프트에 멜로디 악기 넣지 말라고 했는데 기타까지 왔습니다.
0: 맞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음악은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또 계속 결과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리듬 시범이라고 했는데 그죠? 완성형 음악을 맞아요. 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과물이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이 구조가 이 학습의 효과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또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학습도 또 우리의 또 문제니까요. 계속해서 또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번에 조금 느꼈는데요. 그럼 이 AI가 이 9개 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음 음원 또 들어보시죠.
1: 네.

0: 네, 정말 설명대로입니다. 근데 지난번 음악보다는 조금 더 장단감이 더 훨씬 느껴지는 음악으로 완성을 한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약간 세 박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네 박의 그루브가
1: 네,
0: 느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8분의 9, 절대 4분의 4는 사용하지 마. 이렇게 금지 조건을 앞쪽으로 넣어봤습니다.
0: 원하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AI가 자꾸 가려는 잘못된 방향도 정확하게 막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9개의 박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묶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건조한 가죽북 음색을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음악적인 전개도 필요 없어. 필인도 하지 말아줘. 그냥 패턴만 반복 연주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 아주 단호하게 연주곡이 아니야. 메트로놈에 가까운 약간 리듬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또 빠른 네 박자의 연주곡이 나왔거든요. 가죽 타악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것 같은데 또 뜯는 현악기가 함께 등장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세 박이 아니었습니다.
0: 네. 아니, AI는 9라는 숫자를 못 알아들은 걸까요?
1: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후
0: 네.
1: 결과까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작은 박을 3개 묶는 느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큰 3박으로 끝내지 못하고 4박까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쭉 연결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차이가 다음 실험에 더 분명하게 나왔거든요.
0: 네.
1: 다음 결과물

0: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 것 같아요. 작은 리듬은 3회씩 묶이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4박이 돌아오는
1: 네,
0: 그런 패턴인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바로 그건데요. 몇 번의 이 수정 프롬프트를 수정한 끝에 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각각의 큰 박이 3소박으로 나뉘는 느낌이 조금 더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이걸 3박 곱하기 3소박을 우리가 원하지만 얘는 계속 4박 곱하기 3소박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우리 숫자 표현하면 9개 박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본인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12개의 작은 박을 하나의 주기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완전히 못 알아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AI가 재해석을 한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만드나? AI가 세마치 장르를 못 만드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3소박 개념은 가지고 가주는 것 같아서 그걸 3개의 큰 박으로 묶는 것보다 4개의 큰 박으로 만드는 쪽이 이 친구는 하던 대로 이게 좋구나, 자연스럽구나, 이 음악이 좋구, 더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0: 그래서 다음 프롬프트에는 9와 8이라는 숫자보다는 큰 박이 정확히 3개다를 더 강조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1, 2, 3, 4, 5, 6, 7, 8, 9라고 기존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원, 앤, 어, 투, 앤, 아, 쓰리, 앤, 어 이런 식으로 큰게세 묶음이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0: 처음부터 큰 박이 하나, 둘, 셋이라고 알려주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문장도 반복적으로 적었는데요. 한마디에는 정확히 세 개의 큰 박이 있어야 돼. 큰 박은 세 개의 작은 박으로 나뉘어. 그리고 네 박자 아니면 8분의 10이 만들지 마. 그리고 아주 크게 대문자로 반드시 큰 박이 세 개로 느껴져야 해. 네 개가 되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했어요.
0: 이 AI와 함께하는 이 시대가 참 음악을 텍스트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능도 우리가 좀 갖춰야 된다라는
1: 네.
0: 생각이 갑자기 저절로 들면서 내 음악을 텍스트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박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건데 이거를 계속 AI에게 학습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정말 어려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1: 네.
0: 근데 진짜 대표님의 프롬프트가 정말 약간 음악 주문서가 아니라 AI에게 박자 시험 문제를 내는 것처럼 조금 살짝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1: 그렇죠.
0: 해요.
1: 예,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해보고 얻은 결론은 이 프롬프트를 길고 세밀하게 만든다고 해서 박자 구조가 그것에 비례해서 정확해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다음 마지막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0: 그 결과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오늘 음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보니까
1: 네.
0: 변화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쵸.
0: 첫 번째는 장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아시아권 악기들이 등장했고,
1: 네.
0: 장단의 숫자 구조를 계속 강조를 하니까 점점 타악기 리듬은 단순해지지만 세마체의 큰 세박은 근데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고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악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악기의 실제 음색을 구현하는 게 서로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장구라는 이름을 써준다고 해서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덩덕 음색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음색보다는 리듬 구조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웠는데 그것도 역시 숫자만 입력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8분의 9, 뭐3 더하기 3 더하기 3, 뭐 9개 펄스 1에나 2에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지만 AI는 결국 자기가 더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박자, 네 박자 계열로 음색을 자꾸 정리하려는 경향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3소박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다. 그런데
0: 네.
1: 그 소박을 세 개의 큰 박으로 묶는 부분에서 계속 흔들려서 우선은 이것만으로도 이번 실험에서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1, 2, 3, 1, 2, 3 세 박이는 정확하게 들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성공한 세마치 음악 한 곡을 만들었다가 결과가 아니라 AI가 장단을 어느 단계까지 이해하는지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AI 음악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AI 작업을 하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명을 더 많이 적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0: 네.
1: 이번에는 길게 뭐 많이 넣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프롬프트를 더 쓰는 것보다 입력 방법 자체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다음 실험 방법도 이미 정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로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세마치 장단을 녹음을 해서 수노에게 참고 음원으로 넣어볼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직접 장단을 가르쳐 주는군요. 직접.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덩덕덕쿵덕 이렇게 연주해라고 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쳐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사람에게 가르칠 때도 악보만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 보면 훨씬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0: 그럼요.
1: AI에게도 이 방법이 가능할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우선은 일정한 장단을 몇 마디 넣어서 녹음을 해서 넣어줄 생각이고요. 그 참고 음원을 기본으로 계속 같은 리듬을 이어갈 수 있나 그리고 그 리듬 위에 최소한의 음악을 부착할 수 있나 단계적으로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면 다음 실험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더 명확해야겠네요.
1: 네, 맞아요. 직접 연주한 이 세 박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리고 연주가 쭉 길어졌을 때 네 박자로 이렇게 빗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리듬을 어느 정도 유지했으면 그 다음에 장구와 비슷한 음색 아니면 다른 악기를 하나씩 추가해도 이 장단이 무너지지 않는가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0: 네, 사람이 직접 연주한 세마치 장단을 들은 AI는 과연 그 장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결과를 듣고 나니까요.

0: 하는데요. 다음 실험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1: 네, 제가 직접 녹음한 장단을 AI가 이어서 만든 장단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훨씬 분명히 들릴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게 장구의 덩, 쿵, 덕 부터 새마치의 새박 구조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봤는데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 결과를 입력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 그야말로 AI 국악 연구 실험실이라는 코너명에 걸맞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직접 녹음한 새마치 장단을 AI에게 들려주는 실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에 진도아리랑 듣겠습니다.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에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프리의 샛돌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남도 뮤직 파티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출간된 이후부터 어린이 문학 베스트셀러 상단을 지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가 어린 펭귄과 함께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긴긴 밤인데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다 어른들이 더 운다는 이 책. 현재 8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는데요. 배우이자 가수인 수지 씨가 어린 펭귄 나의 나레이션을 맡고요. OST에도 참여한다고 하네요. 3D 애니메이션 긴긴 밤은 토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됐고 국내에서는 내년 초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책으로 먼저 만나고 애니메이션 기대해봐도 좋겠죠?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라비의 꿈을 거는 코끼리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님, 오늘은 최근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준비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지난번 방송 때 도대체 어떤 상 받을까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1: 네, 역시. 무려 베니스 영화제에서 작품상 다음으로 영예로운 감독상을 네. 수상하셨는데요. 네. 이로써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에 두 번째 감독상입니다. 이창동 감독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 가능한 사랑이 9월 23일 날 개봉을 해서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12일간 만 상영을 한다고 해요. 이후에 11월에 이제 넷땡땡땡 OTT 네.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극장 가서 이 가능한 사랑을 볼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0: 가야 될 이유를 오늘 방송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한 사랑, 이름부터 참 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는 제목이에요. 정말 출연 배우들이 쟁쟁합니다. 전도연, 설경구, 정말 여기서부터 진짜 쟁쟁한데 이 두 분이 부부로 나오고요. 또 심지어 조인성, 조여정 배우가 또 부부로 나오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이 설경구 배우는 이제 중공업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 호석이라는 인물을 연기했고요. 전도연 배우는 호석의 아내 미옥을 맡아서 현실적인 부부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배우의 부부 연기는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2000년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또 조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이 호석과 미옥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담으려는 영화감독 예지 역할을 맡았 같고요. 또 조인성 배우가 예지의 남편이자 상당한 세력가인 상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계급 차이가 있는 이 네 부부, 네 사람이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 안에 이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0: 계급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생각나는데 이런 영화인가요?
1: 그렇습니다. 가족이 전원 실직자인 기생충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역시 해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대립을 그리면서 노동의 소멸로 어떤 가족의 생존 문제 그리고 크게는 계급 격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 영화를 통해 이제 고찰하기도 했었죠. 네. 이런 어떤 유사한 문제의식들이 봉, 이, 박 이라고 요즘에 부르거든요. 봉준호, 네. 이창동, 박찬욱 감독들의 최근 작업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0: 그럼 기생충과 어쩔 수가 없다를 재밌게 본 분들이라면 가능한 사랑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1: 하지만 이 가능한 사랑은 이 영화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생충과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떤 블랙코미디 또 스릴러라는 명확한 장르성에 기대서 이 계급 문제라는 주제의식을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양자의 작품 간에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요. 반면에 이 두 작품들과는 달리 가능한 사랑은 어떤 장르적인 쾌감보다는 잔잔하고 사실적인 드라마라고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뭐 밀양, 시, 버닝 등 평소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풀숏, 롱테이크를 자주 활용하면서 어떤 상황과 인물을 있는 그대로 간주하는 그런 정적인 연출을 주로 구사하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런 연출을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섬세한 표정, 행동 변화를 포착하고 그 내면을 은은하게 영화 속에 담아낸다고 볼수 있는데 관객들은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고요히 지켜보다가 이제 이것들을 쫓아서 점점 자기 자신 모르게 이제 영화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1: 극중 예지라는 인물을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0: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창동 감독의 연출적 특징이 사실감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실적인 영화적 장르로 최고는 또 다큐멘터리 장르인데요.
1: 네.
0: 그래도 극중에 예지가 든 카메라가 이 영화를 찍는 이창동 감독이 든 카메라로 자주 전환되는 경우가 영화 속에서 발생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허구적인 이야기 안과 밖을 오가는 그런 구도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독으로 창작자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담아냅니다. 이제 해고 노동자로 하루하루 힘겨운 일상을 사는 부부를 촬영한다는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이 감독이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닌 되려 이 카메라를 드는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창작자의 윤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 볼수 있고,
1: 네.
0: 이창동 감독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극중 예지의 시선이 창작자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자 자신의 고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라면서 타인의 고통을 내 예술로 만들기 위한 재료로 소비하지 않고
1: 네.
0: 진정으로 사랑하며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영화를 만드는 동안 평생 동안 품어온 그런 질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지라는 인물은 이창동 감독의 자기 반성적인, 자기 성찰적인 어떤 사유와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 제작을 또 포기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0: 네,
1: 이야기인가요?
0: 이창종 감독이 10년 전에 일찍이 이 이야기를 이제 구상을 먼저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런데 이제 과연 이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담아낼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이 영화화를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다큐멘터리 감독이 예지라는 인물을 시나리오에 집어넣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영화 작법과 어떤 연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한바 있죠.
1: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고민인 것 같네요. 자, 이제 음악을 들어볼 텐데, 가능한 사랑과 관련해서 김수진 영화연구가 선정한 음악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인가요?
0: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김광석 가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곡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흘러나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의 등장곡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영화의 분위기가 참 어울리는 곡이라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면은 아, 왜이 곡을 추천했는지 의미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진 영화연구가님이 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 분위기와 그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아니었음 잘 어울린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듣겠습니다.

0: 그런데 영화의 제목이 가능한 사랑이잖아요. 왜일까요?
1: 일자리를 잃어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기저에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들의 마음이 깔려 있는데요. 뭐 스포가 될수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0: 네.
1: 특히나 영화의 마지막 씬에 이러한 마음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이 미욱이라는 인물은 이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상우에 대해서 이 가져서는 안될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0: 네.
1: 아무래도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외모와 또
0: 그럼요.
1: 극중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이제 인터뷰하는 호석과 예지를 뒤로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각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인물들인데 이래도 되나? 이제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불편함을 좀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0: 말씀만 들어보면 불륜 소재 영화 싫어하는 청취자 분들은 좀 꺼려하실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화는 이 미욱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물과 함께 관객들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거든요. 또 어떤 한순간에 어떤 대단한 조건이나 격정적인 감정적 끌림이 아니라도 가능한 사랑이 있다는 그 발견, 이것이 이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0: 네.
1: 흔히들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설레고 알콩달콩한 끈적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산 부부 사이에서도 그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우여곡절을 넘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서 가능한 사랑도 존재한다는 것을 좀 새삼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1: 네.
0: 자,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연기는 또 어땠나요?
1: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는 외신들의 극찬이 자자했죠. 뭐
0: 아,
1: 100년에 한번 나올까
0: 맞아요.
1: 말까 한 연기다. 뭐
0: 맞습니다.
1: 섬세하고 정말 다층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0: 네.
1: 또 노동계급 여성의 이 몸짓과 태도를 희화화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연기했다라는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0: 네.
1: 이 미욱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삶에 찌들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좀 자존감은 잃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과 삶을 또 일구어가는 굉장히 밝고 또 씩씩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전도연 배우가 평소에 그 본인만의 그런 이미지로 이런 캐릭터를 좀 마냥 어둡지만은 않게 잘 구현해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상대역인 이 설경구 배우와의 호흡이 처음은 아니라서 정말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막 표현은 좀 다소 건조하지만 그 속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한 그런 츤데레의 부부의 전형을 굉장히 잘 보여줬죠.
0: 맞아요. 설경구 배우도 저희 일전에 박하사탕 이야기 나눴었는데 뭐 연기력은 다 아시잖아요.
1: 맞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데 일단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대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배우에게 대사가 없다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가 적은 만큼 어떤 감정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모두 표정이나 행동, 어떤 눈빛 하나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사가 없는 게더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작업을 설경구 배우가 아니라면 소화 가능한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극중에 해고 노동자로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전개되는 내내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이 가득한 캐릭터인데 이런 인물의 내면 연기를 정말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마냥 메소드 연기로 잘 표현해냈습니다.
0: 정말 이창동 감독님이 이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배우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정말 이 배우를 두고 각본을 쓰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진짜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약간 터트리는 연기보다 대사가 없는 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1: 네.
0: 특히 배우는 연기하면서 그 인물에 빠져들게 되는데 설경구 배우가 베니스 영화제 아 정말 상영 끝나고 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막
1: 맞아요.
0: 흘리는 그 장면이 계속 이제 돌았는데 왠지 모르게 알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조인성 배우와 조여정 배우도 궁금하네요.
1: 조인성 배우는 이제 모든 게 완벽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건 모두 갖고야만 이제 재력가 역할을 맡았다 했잖아요. 근데 뭐 드라마나 뭐 다른 매체에서 원체 그런 역할을 자주 맡아왔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잘 맞는 배역을 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전도연 배우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려면 조인성 배우 말고는 없다.
0: 진짜.
1: 아니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이창독 감독의 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0: 챕터인데요. 또 그게 중심이 되는 이 설경구 전도연 배우를 위해서 그다지 튀지 않는 어떤 감정선을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또 유지를 해서요. 배우들 전체적인 연기 앙상블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조효정 배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기생충에서 연기했던 그 위선적인 부잣집 사모님 역할 모두
1: 아,
0: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 결이 약간은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지적인 이탈리안 면모가 캐릭터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능이나 이런 일상적인 모습에서 보여줬던 조효정 배우의 그 본연의 모습들이 이 영화에선 좀 언뜻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만큼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1: 네 배우가 정말 밸런스가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사랑 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인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정말 꼭 봐야 할 이유 설명해 주신다면요?
0: 이제 앞으로 AI 시대로 이제 나아갈수록 필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 고민을 담아낸 건 물론이고요.
1: 네.
0: 또이 노동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 바로 사랑, 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 영화입니다. 또
1: 네.
0: 한편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창동 감독이 소설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정말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같이 온갖 자극이 가득한 세상에 이 문학적 감수성을 이 3시간 남짓한 영화를 통해서 채워보고자 하신다면 이 가능한 사랑 놓치지 말고 꼭 극장에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진짜 뭐랄까 가끔은 이렇게 그런 영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계속 자극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정말 이런 뭐 전시를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확행을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정말 한 편의 시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것
0: 네.
1: 같아서 그런 힐링은 꼭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정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영화니까요. 꼭 극장 찾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진 영화연구가 보내드리면서요. 두 몰의 이산저산꽃 듣겠습니다.

두물의 이산저산 꽃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우 톰 크루즈 좋아하세요? 톰 크루즈 신작 디거 기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영화 디거는요. 톰 크루즈가 괴짜 재벌로 등장하고요. 그린란드 빙하 시추시설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이 전 세계를 뒤흔들 역대급 대재앙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 연기력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괴짜 재벌은 또 어떻게 연기했을지 참 궁금하죠.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은 톰 크루즈가 출연한 영화 중에 어떤 영화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악 듣고 올게요. 국악그룹 이상의 자연으로 그리고 권진원 투원의 산들 바람숲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국악그룹 이상 자연으로와 권진원 투원의 산들바람숲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영국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들 어마어마합니다.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 백남준 등 한국 근대미술 명작들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들이 출품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국보 대구 비산동 청동기를 비롯해서 국보와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대거 공개됩니다. 설명만 들어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영국에 지인이 있다면 이 전시 꼭 보라고 전해보면 좋겠네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예술품들 보면 소감이 남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황일이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연희별곡의 Still Waiting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신의 아들이 하늘 문을 열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더니 곰이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죠.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단군 신화는 그야말로 신화 속 이야기라 현대 관점에선 얼토당토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거의 반만 전 전의 일이라니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라 비현실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현실에선 사람과 사람, 또 문명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병을 앓는 경우가 많으니 비현실적인 신화 속 세상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과 동물과 인간의 결합으로 세워졌다는 이 땅의 건국신화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건 결국 조화와 합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황숙경의 노래 12가사 중 수양산가로 출발합니다.

황숙경의 노래 12가사 중 수양산가 함께 들으면서 10월 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0: 휴마나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1: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2주 만에 우리 애청자님들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478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항상 외치시던 박동지 명창님의 소리, 아맹어사 출두 대목, 정말 흥이 납니다. 신나요, 신나.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흥겨운 풍류처럼 항상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2478님. 그리고 3321님. 저녁 방송 때,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달덩이가 점점 동그래지고 있어요. 다가올 명절 모두 풍성해지길 빌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321님. 이번 추석 달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네 행복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행복과 풍요가 계속 함께 이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요. 네. 더불어 사연 보내주신 우리 6846님, 7564님, 5478님, 추석 명절 인사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퉁소의 이생강, 이생강류 퉁소 산조입니다. 퉁소는 새로 부는 죽부, 다시 말해서 대나무로 만든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래된 일이지만 허영만님의 각시탈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TV 드라마라도 제작되기도 했었죠. 바로 여기서 주인공 각시탈이 쇠로 만든 퉁소를 불기도 하고 무기로도 사용했던 전통악기입니다. 오늘은 허영만의 만화 각시탈을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어떠실지요. 이생강류 퉁소산조입니다.

0: 아 형님 형님 놀보 형님 언제 한번 지랑 서울에 안 놀러 가실래요?
1: 뭐셔? 아 서울? 아 그 먼디를 뭐하러 가냐오냐 이놈아.
0: 아따 우리 형님 참. 아 서울서 큰장이 설 때마다 아 재미난 구경거리가 겁나 많다는디요. 아 지는 그 재담 소리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자 봐요.
1: 뭐? 재담 소리? 아 이거 또 무엇이다냐? 아이고 그 참 일단 풍풍 풍녀 사전 한번 갖고 와봐라.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아이고 우리 흥구 놀보 씨 잘 펼쳐주셨습니다. 재담 소리란 재담 즉 해학적이고 재치 있는 말과 소리 즉 노래가 결합된 전통극 양식의 공연물인데요. 남도 소리 판소리도 형성 초기에는 재담 소리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소도의 배뱅이 굿도 재담 소리 하나로 볼 수 있지만은요. 오늘날 재담소리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 있어서 좁은 의미로는 이 종목만을 한정하는 명칭으로 재담소리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이 서울의 재담소리는 구한말의 명창이자 재담의 명수 박춘재에 의해 연행됐던 작품들을 복원한 것인데요. 주로 두 인물이 직접 등장해 소리와 함께 연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이게 뭔고 하니 개 얘기 같다.

0: 애구나 들어왔다.
1: 아 누구십니까?
0: 살아생전 갖고 사우영천 갖고
1: 아 얼쏘
0: 천하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장생불사를 헐 줄 알았더니 천명이 이뿐이든지
1: 아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0: 임형세를 허였는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1: 아, 어?
0: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옥천당을 보량이면
1: 아 사진을
0: 사진

0: 그날은 누룽밥 한 술도 한이 주고 웬종일 굶기는구나.
1: 아, 배고파 잘 갔어.
0: 진제 잡수는 밥상 보량이면 나는 5첩반상 7첩반상 몽땅 10상 종자상 8선상이다. 뭐 너도 너희 할아버지 잡수는 밥상은 노름꾼들이 아느니라. 골패 서른도 짜게 채소 같은 아, 나무 기웅퉁이 밥상이요. 일본 요리니 정요리니 조선 요리니 양요리니 진수 성찬 고량진 미용 미봉 당이 다 많아도 나는 보통으로 먹는 건 평생 소원이 누룽지요.
1: 아울소이다.
0: 아이 얘기 들으면 거 서럽지 않겠냐?
1: 아이
0: 너희 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1: 아니가 들었고 댕겨는 그 할머니구나.
0: 다 서명어다. 원수의 자식은 여러 남매라. 노랭이, 흰둥이, 검둥이, 바둑이, 장돌뱅이, 호박개, 하루롱이, 다루롱이.
1: 아 그렇지.
0: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남겨 담고 너희 여러 남매 기르느라 생일잔치집 건목찜 갈비떼 신세도 많이 졌네.
1: 아울소이다.
0: 원통하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서른지고 1년 12달 과년은 13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요런 신세가 어디 있나.
1: 안녕히 가시오.
0: 아울소이다.

0: 들어왔다.
1: 아, 또 누구십니까?
0: 아까 들어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다.
1: 반갑습니다.
0: 1년은 12달, 과년은 16달에 잠시도 변할 날이 없어. 1년 12달 더 잡으면 어느 때가 어느 때일러냐.
1: 아,
0: 정월이라.

0: 이달 저 달을 다 보내니 이때는 어느 때냐. 2월 내 경칩 지내노니 왠가 찜생이 살아난다. 빈대이는 발섯을 물고 파리는 털끝마다 꿰어들 적에 날은 더운데 몸으로 벗지 못하고 5뉴월 삼복 중에 잠을 자면은 꿈에 호랭이만 불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승상댁 십리골 친구들이 삽가중 후려들고 대면서 쫓을 적에 행기를 나가면은 반찬가게 종파가 무섭고
1: 안 그러갔어.
0: 집안에 들어오면 장독대 된장이 무섭고
1: 그렇고 말고요.
0: 우리 주인님

0: 양의 부관에서 서른 양의 다 팔아먹었네.
1: 너무 싸게 팔았어.
0: 이내 몸 죽어질 적에 내 죽어도 가다는 허지.
1: 아울 수이다.
0: 올개미를 버쩍 주면 주석구리 귀 뒤에가 붙으니 금관자도의 품 가선대부에서 돌아갔네.
1: 사유영광은 지냈어?
0: 이내 몸 죽어지니 너희 여러 남매 정신하나 왔다.
1: 아울 수.
0: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염색감 맡으라 간다길래
1: 아우스이다.
0: 본전이나 싸전이나 부친전으로 간 줄 알았더니
1: 아울소.

전병훈의 소리, 재담 소리 중 개넋두리였습니다. 이 개넋두리는 죽은 개의 영혼이 무당을 통해 손자 강아지에게 생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재담 소리인데요. 무당이 망자의 넋을 자신의 몸에 받아 한탄하는 진오깃굿을 모방한 작품이죠. 이렇게 군놀이의 뿌리를 두고 20세기 초 새롭게 등장한 극장 무대에서 박춘재 명창의 활약으로 크게 꽃피운 장르가 바로 재담소리인 것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종대 외 여러분의 연주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난 현이라 고창성에 높이 앉은 다주 풍경 바라보니

내가 이 아니냐 우리 호남의 굳은 법성 천주 백성을 그날이고 장성허

0: 청원 호남의 어둠이로다. 그거들은 그리고 지내보세.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기양의 소리 단가 호남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는 부학방송 추석 특집으로 우리 풍류가 좋다는 한 주 쉬어갔었고요. 2주 전에 참여해 주신 사연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3249님, 추석을 앞두고 산 이와 가신 이 모두의 평안을 비는 마음입니다. 진도 다시래기 마음을 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249님. 모든 곳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8878님, 진도 다시래기 즐거운 주말, 행복할 주말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878님도요. 네. 그리고 8397님, 진도 다시래기 오랜만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제리맘님, 정답! 진도 다시래기 성주풀이 가사도 나오네요. 그래서 검색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답과 더불어 사설에 대한 이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지난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진도식인굿 중 희설입니다. 이 희설은 진도식인굿의 한 절차로 무녀 혼자서 징을 치며 죽은 망자의 부정과 원한을 풀어주는 천도굿이죠. 망자가 저승의 여러 가지의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극락으로 가기를 축원하는 소리, 애절한 희설, 최정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내족도 면하시오 천군도 여원시에 중복을 가집시다. 정칠 사십은 매월인디 인신 사해일이 대중복이요.

예, 금일망자씨. 새끼들아, 해가 전도 줄게. 여물로 지를 닦아드릴 것 같은 게 세안 극락가 없을 때 세상에 인력 자석도 못 해주는데 차 서울 문화원 일순 정신 다 들여서 당신 이런 일을 해주게. 세안 극락 없을 때 거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명은 삼천갑대 동방색 진진명, 복은 석순의 가진 복을 경제시켜 주옵시고, 1년 6달 과년자 특달 소학 수말에 대할 30날에 정치를 입하를 당부할 40월 오동계 육석달 365일 번개같이 넘어가도 만 인간 입담 해담 관청 구설 딸기 노망 강기 오픈 행불섭사는 무라로 제해주고, 통선한복 12연세 유주사방내에도 앞에서 살 뒤에다는 객기 헛장 놀래장 낙상 살기 밀막사 백사만사가 마음과 뜻하같이 수원 성취시켜 주옵시고, 여그 이매면 탐니 남동문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신이 불쌍한 사람 치겠으니 뒤처리로 왔지. 여기 직원들도 하나 빼놓지 말고 명은 삼천갑대 동방세진 임명복을 석순에 가진 복을 임지시켜 주시고, 1년 6달 4년 6달 소환 수말에 대학 30날에 정치를 입하는 상부월 45월 5등기 6달 365일 번개같이 넘어가도 만 인간 입담 해당 관찰

0: 구석살기 너만 강기고 볼 행복석사는 뭐라는 얘기고 소사람은 열수연세 유사방량에서 앞선사 됐다는 게 기어 헛장 놀랬자 낙성살기 밀막 선망임에 있는 사막 뜻으로 점지고 뜻이 있는 사막 마음으로 점지지켜 손질 던지고 발질 옮긴대로 손에는 집사망 발에는 집사망 채순 뭐지 소원 성체시켜 줍시고 이 신도 이매매 탐니 각이 곧불 행무소불은 일시로 걷어갖고 세왕 극락 옥경 연하단 소품수로 일시로 성불대학에서 남아 미탑을 간지 안 보소.
1: 김용우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우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 불리며 전통춤의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봉 임해방 명무입니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임해방은 7살 어린 나이에 춤과 인연을 맺습니다. 목포 권번의 권번장 함국향 선생이 춤추기를 좋아하는 어린 임해방의 재능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래서 목포 권번에서 승무와 북놀이를 가르치던 이대조 명인에게 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춤을 익혔다는 사실이죠. 머리로 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춤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임해방의 춤 인생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중국 대련에서 생활하면서 당대 경극의 대가 내란방의 공연을 접한 것이었죠. 내란방의 예술 세계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임해방은 장거무와 등불춤, 꽝털춤 등을 배우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는데요. 훗날 매방이라는 예명을 지은 것도 내란방에 대한 존경과 예술적 동경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전국을 떠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 대구와 군산, 부산을 거쳐 서울까지. 전쟁과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오직 춤이었습니다.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며 제자를 가르쳤고 무대에 서면서 자신의 춤을 끊임없이 다듬었죠. 승무와 검무, 입춤, 살풀이춤은 물론이고 삼고무, 오고무, 칠고무, 구고무, 십일고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정립했습니다. 1987년 임해방은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예능보유자로 인정됐고요. 3년 뒤인 1990년에는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승무와 살풀이춤 두 종목의 보유자가 됐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 춤 역사상, 우리 전통 춤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의 춤에는 호남 지역 전통 춤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권번에서 전승되어 온 섬세한 춤사위와 신화의 정서가 녹아있고 대삼소삼과 비정비팔, 완자거리와 잉어거리 같은 다양한 춤사위가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그의 춤에는 정중동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듯 하면서 움직이고 느린 듯 하면서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임해방의 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여성보다 더 곱고 섬세하며 유연했던 춤사위입니다. 한과 흥, 절제와 신명, 고요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 몸 안에서 공존했다는 것이 임해방 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임해방 선생은 88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춤은 지금도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춤은 현재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우봉 이매방 명무를 그리며 들려드렸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여민악 1장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 달 10월을 맞아 마음에 떠오르는 시 한 편 전해드리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친구 만나고 울 밖에 나오니 가을이 맑다. 코스모스 노란 포플러는 파란 하늘에. 비천득 시인은 10월이란 그의 시에서 가을이 주는 맑음을 이렇게도 정갈하게 담아냈는데요. 10월의 첫 주말이면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개천절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기분도 청명한 파란 하늘로 가득 차오르는 그런 날이었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해봅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진국명산으로 열겠습니다. 이 땅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린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 진국명산은 우리나라 지세가 빼어나고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단가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금부용이라 이렇게 노랫말이 시작하는데요. 진국명산 만장봉은 북한산 만장봉을 이루고요. 이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 즉 하늘 높이 우뚝 솟아올라 금빛의 연꽃 봉우리 같다는 말입니다. 한양의 지세를 찬양하며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애국적인 부분, 그리고 풍류적인 인생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단가 진국명산,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장덕화입니다.
1: 진국명산

이방 북조로 삼하이니 기암은 두기 남악은 잠두로구나 좌중은 닭산후이랑 선생

만만 지지금 당이라 연풍 고국태 민안 그늘 구축

해라. 남산 송매근 우울 창창 한강 유수는 호양양 유사 지나는 차산

만 만세를 태평 의도만 우리 소소 우리도 일민이 되어서 개경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하진동 거들랑 부귀와 공명은 세상 사람들께 모두 다 가다가 아무데나 산 좋고 물 좋은데 명당을 가리고 가리오 오간 팔짱으로 황황도 만큼 집어지고 요정한 친구 번님 명기명 차그 북유라니 차으로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진국명산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장덕화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는데요. 추임새에 따라 소리꾼들도 힘을 얻어가며 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연습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주유, 공명, 군사, 분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유와 제갈 공명이 조조를 치기 위해 여러 장수들에게 각기 역할을 주고 나누어 출발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갈 공명은 관훈장에게 어떤 역할도 주지를 않았는데요. 이에 관훈장이 화를 내며 들어와서 공명에게 항의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중몰이, 언몰이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주유공명 군사 분발, 소리의 박송희,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0: 그럼 취임새에 들어갑니다.
1: 서정 정봉 겁주하야 돌아와. 이 사연을 해보거니 주유할 일 없어 조조를 먼저 치고 현덕을 후두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에 수륙군 분발할지 감룡은 제종 황졸커 날이고 조조 진중 들어가 그와 이루하라. 저녁 대사자는 각솔 삼천하야 각처에 내부하고 정변군만 제1대 한당 제2대 주태 제3대 사모 대사 제진무 등은 삼백천선 일자로 파열하야 산봉도독 주유정봉 서성정 선봉대장의 황제라. 주유군중의 오령어대 병법의 일로서대 성아 여여운오고 일제 웅진하면 봉총이봉아야 산봉여장조라고 하였으니 황계화선 그와포와 황운시 호령주를 각선에 정우하라. 기가 차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은 이려 편주를 빨리 정 본국으로 돌아오니 일등 명장이 버렸나니 거기장 장인 떡과 진남장군 조자룡 군례로 구박과 현실언니 공명 또한 군중어 답배하고 현주께 배운 후에 장대상에 가 피안저 당부상 금보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병과 장소헌이 비룡 파손이라 진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척군 그날이고 오림 갈 소배 투명대복을 허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때닫지 말고 성군 지내거든 불러와 엄살하여 사로잡아라. 기가 마 거기 장군 장익덕을 불러 그대도 삼척군 그날이고 오림산 등호로 오게 투명대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초조피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파미기 누구야 연기 날 것인 엄살하여 사로잡아라.
0: 얼씨구야
1: 이방미중 유봉을 불러들여 너희는 각각 모두 천선 타고 강상해가 기계를 아사 오느라 분발하고 약속할지 한장수 들어온다 한장수 들어온다 이난 윤고헌이 한수 좋은 관공이다. 공인은 부릅뜨고 삼각수 거사려 정용도 베껴들고 운명이 들어와 소리로 여짜오대 현장 모아 현장마다 딱 구한 일이 없었더니 오늘날 대전시에 잘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적벽가 중 주요 공명 군사 분발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송이, 복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중머리는 판소리에서 가장

0: 이공명은 관훈장이 분명히 조조를 살려보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훈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며 서로 군량장을 쓰게 되지요. 그러자 제갈공명은 관훈장을 화용도로 가라 하고 화용도 좁은 길 높은 봉에 올라가 불로 연기를 내어 조조를 유인하여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대목 역시 박송이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시겠는데요. 박송이 명창은 동편제 박봉술제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관훈장은 청독이 행렬을 웅장하게 이끌고 화용도로 진군하고 적벽강에서는 황계의 화선이 들어와 불화살을 쏘면서 적벽화전이 벌어지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청독이 행차부터 적벽대전까지입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공명이 허허 웃으며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낼라 하였더니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언지라 조조를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고 관공이 정색하야 칼을 괴고 여짜오되 군중은 무사정이 온디 어찌 살을 두오리까 조조를 잡고도 놓사오면 의율 당참할 자로 군령장을 올리거나 공명이 대답하되 그럼 장군이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가시거든 화룡도 소로 높은 봉에 불로와 연기내 조조를 유인하여 묻지 말고 잡아보 관공이 대하여 다시 꿇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둘이 온디 만일 조조가 화룡도를 아니오면 그니 어찌하오리까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주니 그리하오 맛 군령장에 두차감이 분명하니 관공이 대하여 관평 두창 그날이고 오교도수 앞세워 운항대로 배려봐야 청군으로 행군하는 뒤 청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청독기를 버렸난디 청동안상 홍문암상 청룡 동남각동북강 청고추 청동암상 주장 남동 강남석강 호코추 홍문암상 백구서북강 서남강 백고추 백문암상 전무북동강 북석강 흑고추 홍문암상 함지포미 금고암상 한상, 쟁한상, 바대간상, 영기돕상, 코돕상, 세압돕상, 중사면차 우간의 음열전 십사한상, 국로진결이 돕상, 단우진병 사당부각 돕상으로 좌르를 흔들어서 로마대로 가는 것 기세관 영웅이요 건강은 유상이라

현덕이 공명을 취하하고 주유 용병 감심차로 번군을 내려가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지라. 그때요 적벽강 조준원 장대상에 가 높이 앉아자 그물 어루만지며 이마 창졸 들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근 동탁을 베고 예포 사로잡아 사해를 변경하면 그 아니 천운이랴. 하늘이 달리하여 도움이 분명하니 어찌하니가 죽을 소냐. 영옥이 여자오대 분분한 운동 때에

0: 예방군로사이다.
1: 신고.
0: 조조 대답어대. 동지의 일행이 시행하니 기무 동랑풍가.
1: 신고.
0: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제. 오 나라 황제는 이십하선거날이고 청룡왕인 기상에 선봉대장의 황제라. 또렷이 꼭꼭 청포장을 둘러치고 삼승도 피달라오가 안정울 바람을 맞춰 지국중 소래호고 조조 진중 바라보고 은은히 떠들어가니 조조가 보고 대야야 장줄 다려 자랑으로돼 청무가 니부하라 청무가 정무가 니부하라 황공복이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싣고 저기 온다 정무가 정무가 니부하라 대수님 청옥이 여짜오되 군량 실은 배 같으면 선체가 온중할 텐데 둥덩실 높이 떠 요뇨하고 범유하니 만일 간계 있을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그 말에 의심이나. 그래 같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색하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정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지든 마도 떡밖에 사람개가 빙마저 떨어지고 황제와선 20초 코앞 승기전과 떼떼다 발소리 두둥둥대고 재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을 보니 벌썩 천지가 더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보니 벌썩 우주가 바뀌는 듯 세 번을 불러지 바람이 중천 풍성은 우르르르르르 불결은 졸릉 전서 뒤뚱뚱 때와 지금 영초 날때 노사옥대 우비 삼팔타리 족파랭장 방어 갑부대

간 곳 없고 족벽강기 끈끈이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로 날쏜 백만 군병은 날도 때도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숨 내키고 기 내키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우습게 죽고 무섭게 선반자 등쳐서 못살아 살아야 다리도 질끈 부러져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나니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대께 그르르 공굴며 불산 낙상하야 가삼콰 조다 죽고 실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허망히 죽고 꿈꾸다 죽고 또한 놈은 주머니를 부스럭 부스럭 끌어더니만은 어따이 제기를 칠 놈들아 나는 아무 때라도 이 봉전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사 넣었더니라 과사과사 깨물어먹고 죽고 기어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요 제발

0: 나가더니 고향 그를 바래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할일 없이 죽습니다.
1: 신부.

그 통에 한가한치라고 시조판장 빼다 죽고 직사몰사태 수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불듯 털어.

꺾고 난랜장수도 무용지로 오냐. 화전궁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 화재장려 서왕등원 조조를 부의하여 전방지축 달아날지 황계와선 무릅쓰고 조차고 명인은 날이 불구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시해주어라 선봉대장의 황제라 호통하니 조조가 황거봐야 입은 홍포 훨씬 벗어 군사졸립 아사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키며 참조조 저기 간다 날다리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조니라 황계가 쫓아오면 저거 시험 긴게 조조니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고 개탈장탈 도망을 장요화를 급히 쏘니 황계마저 무례가 낙꾸러져 낙소하니 공이나 날 살려라 헌텅 이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지 좌우 호통소리 허재장요 넋이 없어 우림개로 도망할지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면은 나 죽겄다 여봐라 정우가 주윤도 속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더 이반은 오날 뿐이 축전 축지법을 하나보다 이 말이 왜 퇴불여전이 되야 앞으로는 아니

0: 따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완분주 도망을 걸째 새만 뿌르르르르르르르르르 따르가도 폭병인가 의심을 하고 낙연반 파석 허여도 취병인가 의심을 하고 옷 떠지고 자빠지고 오림산 험한 곳을 반생반사 아 도망을 간다.
1: 적벽가 중 청독의 행차부터 적벽대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통실제 심청가를 전승하셨던 한혜순 명창의 심청가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한혜순 명창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시다 2014년 작고하셨는데요. 그녀의 심청가는 담양의 지실초당에서 후원자 박석기의 주선으로 박통실 명창에게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 심청가는 서편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유전으로부터 이날치, 김채만, 박동실로 전승된 심청가인데요. 서편제의 전형을 잘 간직한 고째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서편제는 슬픈 개면조를 주조로 해서 시김새가 정교하고 애원성의 정조가 한혜미학을 잘 드러내는 판소리라 할 수 있죠. 오늘 들으실 대목은 곽씨 부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신봉사가 혼자서 딸을 길러내는 대목입니다. 부인과 사별의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이 갓난아기 딸을 길러야 하는 애절한 부친의 심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가 딸 기르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한혜순, 북반주의 김명환입니다.
1: 오, 물가 둘의 소리 신봉사 판결 듣고 설미기로 나간다. 한편 아기 안고 또 한편 막대를 짓고 터둥 더둥 더둥 더둥 더둥 더둥이 나간다. 온 물가 가져가서

내도 야 수복 강령을 하옵소서. 나도 와서 소이잖아 전전하고 해야겠어. 불시바여라 그려서 고생 걸며 우기다 나

딸이야. 나도 나도 잠들이고 전대 전대를 도둑맹 옛판을 캐다 들어내고 한달 죽장 전가도에 나에게 맘주로 은근히 기네 갈적 월상망소대로 한마디 모두 넘어가고 그때여 심청이란 장래 귀될 사람이라 천지 귀대를 도와도 최고를 보다 성분여하야 우뚝달 보뜨냐냐가 시잘 자러나 6, 7세가 되어진다. 하루는 심청이 저희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 앉아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하오리다. 심봉사 엊그제 강보에 쌓였던 내가 이제 내 앞에 와 그런 말을 하게 되니 기특고 고마운 자식이다마는 그런 말은 당초에 말어라. 심청이가

그리 알아 허락하니 밥벌빌로 아가는데 산에 비칠 때 아마르르르 기나니 언배중어 단예 메고 앞서복난 허운적고리 정무해양 둘러지고 서리 아침 추운 달에 활짝 지고 욕구로 흐지

아라 간다 바람 불고 비오는 날 전해를 못 익히죠 떠나가는 가마이라 가가문전당도요 애견이 피는 말이

내다 부인이 강허여 그럭 밥친채 장어를 끼얹고 들어온 게 두서로

또 그때요 신봉나는 어린 딸을 내보내고 혼자 앉아 차 타고 나다 심청소리를

말이냐 뭐지 목숨 죽지도 않고 자식고 상까지 시키네 아이고 어쩔 거냐 부녀 서러을 보고서 한참마르저소름 모른다 조나 조동 사시절 동대 거리니 드나니 1년 2년 3, 4년 나이 12세가 되어지니 동네 집 반어질사 콩밥 먹지를 아니오고

0: 세월이 여우고요 나이 시고 새가 되어진다.
1: 한혜순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가 딸 기르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강나루입니다. 얼씨구 좋다.
3: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로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요, 홍하는 백발이요, 맥피 왕토요,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요,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판 구성의 3요소인 연창자, 고수, 청중 중에서 고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판소리에서 고수는 단순히 북을 연주하는 반주자가 아니라 소리꾼과 함께 판소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예술적인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소리꾼의 창, 안일이, 발림과 고수의 북반주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고수의 역할은 음악적인 반주를 넘어서 소리의 흐름과 극적인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확대가 되지요. 고수의 역할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반주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북으로 장단을 짚어 소리꾼의 창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임새를 통해 소리꾼과 교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추임새인데요. 청중도 추임새를 하지만 고수의 추임새는 소리 흐름과 함께 소리꾼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관객의 흥을 돋우고 판소리 공연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죠. 세 번째는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는 역할입니다. 판소리는 음악인 동시에 이야기와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예술이죠. 따라서 고수는 이야기의 극적인 분위기와 장면 전환을 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극중 상대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소리꾼과 호흡을 맞추어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판소리 음악은 서양 음악처럼 악보에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소리꾼은 자신의 소리와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장단을 느리거나 당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고수는 소리꾼의 호흡을 듣고 그 변화에 즉각 대응해야 하죠. 그래서 좋은 고수에게는 장단을 정확하게 치는 능력뿐 아니라 소리꾼의 호흡과 소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소리판에서 고수의 역할은 소리꾼 못지않게 중요하죠. 많은 명고분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시대의 존경받는 어른이며 명창들의 북을 도맡아 치고 계시는 김청만 명고가 연주한 곡을 골랐습니다. 김청만 명고와 오정숙 명창의 합이 잘 느껴지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자 뒤풀이 대목입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4: 방자 밖에서 듣다.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오? 도련님이 지금 글 난리를 꾸미시오. 글 싸게를 만났소. 글 전을 보시오. 이놈아 잔소리 마라. 거는 원코, 형코, 춘향코, 내코 한테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새코 나면 좋고. 도련님, 그건 뭔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요 코책이제? 저기 노는 하코 소인놈 코도 그 밑에다 줄게 넣어주시오. 이놈아 니 그런 상하네 코라 여기 범치.

이제 하신지 순향 부르시니까 방자 기가 막혀. 참 글귀마다 춘향이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려 이놈아 딴소리 마라.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신은 이 쑥덕으로 왕것이다. 방자 듣다가 도련님 사략도 서울 사략과 시골 사략이 달소. 그려 우리 남은 사략에는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는데 서울 사략에는 쑥덕으로 왕했소?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 세나이 우증 많으시냐. 말년에 낙치여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신 어느 쑥덕을 원하시기로 각도 가급 향교에 통문 났느니라. 아서라 이글도 정신없어 못 읽었다. 굵직굵직한 천자를 읽어보자. 하늘 천따지. 방자 기가 막혀. 참 다른 집 양반들은 모두 치댄다는데 우리 도리님 양반은 점점 내리드시느라고 삼경 읽다 사서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이럴게 들어보아라. 자시오 생천원이 부어오른 행사시 요요창창의 하늘천 축식의 생지에 어여 오행을 맡았으니 항생만 물었다지. 유현미묘 흑지옹생 북방현무 감물현 풍상각 지호 동서남북 중앙 도색의 두루황 천지 사방 비운 말기 하루강와득지복 연대국적 흥방송 쇠광구대금 어찌엽종 우체황 속해제아초연 홍범구주하달보롱 제재건생수역중어화급팔왕거칠왕 요지성동장헌식공취지역이뤘다

0: 날이 기만부터 기울적 28소 한동락서 중성공지 별진 가련금배와 속창가 은안금치무자소 절대가연 조공을 풍경 안반지를 수급하리언 산창원근생 삼경야의 경기의 술장 남번 와서 처음 보았네 광할루라는 차란 벽에가 높거든 내 팔을 베우고 이만큼 물으라 올래 삼복성염 구설담에 수서대서 더울서 언제만 날 기약 없이 주냥 혼자만 가라
1: 한숙

0: 아?
1: 백발이 장채하고 깨들면 소년 풍도는 가두었소. 나무 간천 찬바람 백설 강산 겨울이동 오음의 뿌림만 우리 춘향 표중심 저급감출장 해는 하루이길이 치르고 건지 윤희린가 부들로 이러한 좋은 태도 일생 보아도 남울정 이 몸이 활성 홀라로가 천사만사이 둘성 우리가 이리지 어리도 일다 부지 세월을 했세 초강 제철을 박대 맞소 대전 통편의 법종열 군벽산 장초원방 천양과다과 두개발족관조 해보를 태구정 남으로면 법친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소리제전, 소리연애라는 제목으로 판소리의 매력을 더욱 색다르게 전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술감독을 맡은 유태평양 씨는 판소리는 한 사람이 여러 인물을 자유롭게 오가는 1인 다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에 비해 연기적 요소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리연애 무대에서는 3명의 소리꾼과 연출가 그리고 고수가 한 팀을 이루어 판소리가 지닌 원형은 유지하되 무대 구성과 연출에 오늘의 감각을 더해서 판소리가 본래 지닌 연극성에 주목해보는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 소리꾼은 판소리의 원형은 그대로 가져가되 대사와 소리뿐 아니라 시선, 동선과 조명 등 모든 것을 무대 구성과 연출에 의지해 연극처럼 약속하고 이행하며 마치 하나의 완성된 극작품을 보는 것 같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첫날인 10월 9일에는 유태평양 씨와 연출가 이철희 씨 그리고 고수 유휘찬 씨가 심청가로 문을 열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심청이의 이야기에 소리꾼 유태평양 씨의 이야기를 더해 풀어가고요. 다음 날인 10월 10일에는 소리꾼 김보림 씨와 연출가 서정환 씨 그리고 고수 임기원 씨가 적벽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소리꾼 김수인 씨와 연출가 임지민 씨, 고수 강경은 씨가 한 팀이 되어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춘향가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예술감독을 맡은 유태평양

0: 씨는 판소리가 과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를 되짚어보며 소리와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전통 판소리를 살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소리꾼의 이번 무대가 오늘의 관객들에게 판소리를 어떻게 전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유태평양 씨의 소리 한 대목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유태평양, 복반주에는 김태영입니다.
1: 행장을 지고 이고 막상 도화동을 떠나자니 섭섭하겠다. 도화!

운도 차리더라. 내가 이제 떠나가면 너는 어느 때 돌아오리. 조자룡의 활강하던 청총만아 이끄든 변 이날 기시로 가련나는 안못 보는 요네 다리로 면나가를 걸어서 그 황성을 갈 거라.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봤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밤매기 소리를 반반매기겄다. 의갈이나 의를 갈거나 의갈이 의를 갈거나 날개도 친하기나 되면 소르르르르 펄펄 날아 이날이시로 가련만은 안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면달을 걸어서 그 황성을 갈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뺑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르다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리 저거. 그때여 뺑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누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도 막을 허연단디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네를 찾는구나. 신봉사 새벽쯤 잠이 깨요. 여섯 뺑덕이네 뺑덕이네 뭐 뺑덕이네 어허 분명 이면비 선생님일 건데. 아, 이렇게 되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데 뺑덕이네가 없어야 되는데 없다 치고. 아이 5월 삼복덕이라 더워서 갈 수는 없고. 아이 새벽길로 한 4, 50리 쳐야 할디 뺑덕이네 뺑덕이네. 아 우리 불러도 도망간 여편네가 대답할 리 있거느냐.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서 여보 주인 혹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아 어젯밤에 어느 봉사와 밤길 친다고 벌써 떠났소? 뭐시 어쩌고지? 아이 그러면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인제사 그란 말을 해? 아이 그 봉사님과 내외가인 줄 알았지 어디 신봉사님과 내외가인 줄 알았어? 그치.

아.

나를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될 소냐고.

아슬아, 내가 바로 신업의 아들 놈이지. 현철!

아, 아, 에라 이 호랭이나 바시락 깨물어 갈려. 신봉사 할 일 없어 주막 밖을 나섰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병정이니 뱅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뱅덕이네 야이오 천하 무정한 사람 눈뜬 가장 대반키도 사람 최고는 못할 텐데 눌러둔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수 없냐 세서방 따라가서 잘까

새만 포르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뱅득이 된 가시느러네 그렁저렁 올라갈지 이때는 어느 땐고 온유월 삼복성령이라 태양은 불볕 같고 더운 땀은 휘뿌리지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천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르 저 골머리 꿀꿀

머리 열두 벌 머리 한 대로 합수군 철천 망야 지방야 권떡 척구여 방울이 벗금 저 건너 평풍 속에라 마주 꽝꽝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0: 뭐 더듬 더듬 들어가 물에 풍덩 주잔증여 해 세월호 자기 좋다 물 한 주먹을 터벅 쥐어양 질로 꼴꼴 치고 또 한 주먹 터벅 쥐어흥 떡이 똥을 기르며 에이 세월호 자기 좋다 삼각산 올라간 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다 마신 들 이어서 시원 헐끈아 헐시워 좋구나 치와자 좋네 둠벙둠벙 요시고
1: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서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펼쳐지는 2026 소리제전 소리연애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이었고요. 소리의 유태평양, 북반주에는 김태영이었습니다. 세 명의 소리꾼과 세 명의 연출가가 새로운 판에서 펼쳐낼 판소리가 더욱 매력을 전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무대를 통해 판소리가 지닌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김기홍입니다. 얼씨구!
1: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2025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한국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12작품의 상영과 동시에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작품이 공연된 바 있었는데요. 어린이 소리꾼들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동화 학생이 부른 무지개가 생긴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던 사람들을 하늘의 왕이 용서하고 무지개를 타고 올라오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니판소리 무지개가 생긴 이유 소리의 서동아입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사는 인간들은 사랑 많은 절대 하지 말라는 하늘왕이 명을 어겨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 하늘 거울 빛을 쏘니 어떤 육체 생겨나고 있던 영생이 사라진다. 불덩이처럼 떨어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구화구 너희 소명 딱 500년이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뭐 어찌 살란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땅 사람이 된 하늘 남자, 하늘 여자가 한숨을 푹푹 쉬자 하늘 밖에서는 안쓰러워하셨어. 그래서 흙구름이 몰려온다, 비구름이 몰려온다, 푸르릉 구화 비야 내려라. 밥 달린 나무, 떡 달린 나무 엿까지 달렸으니 하늘왕은 우리를 웃구나. 속을 맺힌 풀까지 주니 에헤라지상 하원이라. 사랑하는 하늘남녀 사랑으로 결실 맺어 아이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 바글바글 와글와글 시끌시끌 세상이 시끄럽네요. 심심하니 장난치자 도닥도닥 툭탁툭탁 간질간질간질간질

0: 치다 싸움 된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웃다 울다 열받으니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짜고 싸우는 일.
1: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맨날 싸우나요? 에휴 참 그만둡시다. 이러다간 우리까지 싸우겠어. 하늘 왕께 한번 빌어보아요.

하늘왕이 나타나서 지금 못 아물 별에도 잡아내고 살겠느냐 하는 말에 그들은 동의했어. 예, 그러면요. 지상남, 이제 그만. 모두 모두 바르고도 별을 메고 쌀을 내요. 곱게 곱게 모아서 불에 익혀 밥을 한다. 쌀을 빠 불에 익혀 떡을 만든다. 하얀 떡을 만든다. 바닷물을 오래 말려 하얀 소금을 얻어내자. 땀 흘려야 먹고 살지. 시간 없어 못 싸우지. 과연 예상대로 늘어난 일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어지자 한결 조용해졌어.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생겨났던가 보더라. 힘도

0: 돈 내놔! 내 것이야! 악한 사람이 빼앗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이 땅도 내 것이고 저 땅도 내 것이고 욕심도 내 것이고 너희들이 맞는 거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으아하하하! 이제부터 모두 내 맘대로!
1: 하늘왕께서는 걱정을 하셨어.
0: 어허, 이게 아닌데. 악한 사람 벌주리라. 비그쳐라, 가뭄이다.
1: 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먹을 죽까지 다 빼앗아가네.
0: 하늘왕 생각 끝에 홍수가 문멍 갈아서 악한 사람 없애리라.
1: 하지만 그때마다 고생하는 것은 악인이 아닌 선한 사람들이야. 하늘 남자, 하늘 여자도 배가 고파 점점 지쳐만 갔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어느 운막 앞을 지나가는데,
0: 아니 왜 바위 밑에 쌀을 숨겨요? 누가 들을라.
1: 아니 저게 쌀이?
0: 아니 안 돼. 마음을 곱게 써야 옛날에 너 용서받을 수 있어. 여보 참읍시다. 바로 그때 어떠한 도적놈이 남의 쌀을 훔치는데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악한 짓은 이제 그만.
1: 하늘 남자가 도둑을 잡아 선행을 베풀었어. 그로부터 500년이란 시간이 흘러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던 하늘 남자, 하늘 여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드리워졌어. 하늘로 왕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잔던 너희들을 이제 용서하겠다. 무지개를 타고 올라오너라. 올짝부터

0: 서동화의 소리로 애니판 소리 무지개가 생긴 이유 들어보셨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이주은입니다. 얼씨구 하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박록주 명창은 1905년에 태어나 1979년도에 타계하신 1세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셨는데요. 특히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해서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겼지요. 오늘 들으실 흥보가는 송응록, 송광록, 송망갑, 김정문, 박록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에 녹음된 것인데요. 흥보가 중 도승이 흥보댁 집터 잡아주는 대목부터 흥보가 부러진 다리 고쳐주는 대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입니다.
2: 일이 한참 울지엄에 흥부를 살리려고 중 하나가 내려갔다. 중 날이 온다. 중 하나 날이 온다. 저 중에 그동을 보소 그리운 헌중 다 떨어진 송날 요리송 지워 요리송 지워 홍홍뽕 눌러시고 노닥노닥 지역양상 실디로 디로 등주목의 얼굴 단주 파리 올라 서상반 누가 열두 마디 동도색의 효과냐 최고의 질기 따라 철철철철 흐늘흔 흐늘거리고 날이 오며 윤불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내서 수공덕에요 호양산천세주를만 공의조상전하 우만세요 광비전나 수재연 세자유나 수천추 국태민단 법주전 나무아미타 흥부문열 당도하여 개코공콩 짓고 나면 이대게 동양 왔소 흥부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밖에 중에 왔으니여 우지를 마오 밖을 나가보니 중이 왔구나 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창대를 둘러야 거칠 데가 없는 집이오 제 중이 대답하되 소선 글성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나그날 무슨 연구가 기시오니까 흥부가 대답하되 건설들은 다수라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운한기요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것이니 너무 서러 마시고 소성들을 따라오면 기타 하나를 잡아드린다 박흥부가 조화라고 대성

可见俺的要走不多，三十年盼着年龄当官，二十七万。

천당에다 대강성주를 거시되 인자부여 문으로 대강성주를 하게 되면 명중은 8월 15일에 난 꺽시에 방금 찾아가지고 3대진사 5대급지 병감나가 날 명당이 적실 후이 그리 알고 살기네오. 한두 말을 마치오 문을 들어 사변을 불러보고 손을 꼽아 생각을 하더니 말을 끼놓을

그제야 흥부가 도생이 될 진짜 크고 있던 집을 흐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나 하루는 짓듯 글자를 붙여본저 겨울 동자 갈 거자 3월 3일에 올래자 봄 초자가 졸시오 행허운분도하유 이화만지 불경구나지 실리동풍이구나차 나부쩍쩍퍼를 초초를 묻자가 졸시오 깨우꼬리 소로로 나라 돌아가자가 졸시오 칠라가 안 그는지 생소 난한 것을 세줘라 상상기 왕래가 예집이 열차죠 하루는 집이 한생에 날아들거나 흥부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 집이야 고로그강 다 바리고 궁백강촌 박흥부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냐 수십 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놈은 날아가고 낭중 깐놈이 날개꽁고 힘을 써다가 뚝배리 터 다리를 부르더요 흥부가 명태껍질을 넣고 당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동여 지집에다 여어주면 부대 죽지 말고 살아 멀금은 만리강남 부대 평이 잘 가거라 민물의 짐승이라도 흥부 은혜 갚을 집이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꽁고 힘을 한번 써보는데 이렇게 썩었다 떳대어 봉하라 저지 비고 둥그렇고 둥그렇게 고마운 양천으로 높이 또 그중으로 퉁퉁퍼퍼 낡은 날 흥부가 보고 설정과라고 반갑구나 내 집이야 불어인너니들 운방글 말라 구자금

소맨 옛날에 갔을 때 장인이고 초한족 한신이도 일제수가 없을 때 대장단 높으니요 일군 계영을 허였으니 멀고 멀 말

지비전도 섭섭하여라고 빨래줄이가 내 지금 안더니 만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만장전에 또피 떠서 이리저리에 놓으려는 그동건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거라

0: 가라. 강남 두 개는 조정기 왕자라. 백조들을 정거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집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집이, 중원 나갔던 맹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집이 나오. 흥부집이가 들어온다. 박흥부집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 아지가 요소 전농 거리고 들어와. 예! 지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 아지가 였노? 흥부지비였장 호대 소조강하두리다. 소조강하두리다. 말리 조선을 낚아태웠다. 소조운 수불리하야 뚝떠도 요대머리 다리가 쩍쩍 부러져. 그 죽기 되었더니 어진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헌년은 은혜를 갓소리까지 얼룩고 해통추어.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박록주의 흥보가 네 번째 시간으로, 도승이 흥보댁 집터 잡아주는 데부터 흥보가 부러진 다리 고쳐주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이었습니다. 동편제의 꿋꿋한 기량을 느낄 수 있는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세상 물정 밝고 흥이 많기로 소문난 수군가의 주인공 토끼님 아니신가요? 가을 유람을 나왔다가 기분이 팍 상해버려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오게 되셨다고요?
5: 에이, 재판장님, 재판장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살랑살랑

0: 불어오는 가을바람 따라 꽃도 보고 공연도 보고 요즘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멋과 맛을 자랑하는 축제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먹는 것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도끼가 솔선수범 앞장서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제에서 가장 기대했던 먹거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주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지 뭡니까? 아무리 한철 축제라도 그렇지 익지도 않은 닭강정이 버젓이 나오질 않나. 순대가 딱 6개가 들어있는 순대 볶음의 가격은 2만 원이 훌쩍 넘고요. 먹다가 만 것 같은 간장게장 백반이 버젓이 15,000원에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축제 음식 가격에 토끼의 지갑도 홀쭉해지고 먹은 것 같지도 않은 이 부실한 음식에 토끼 배까지 홀쭉해졌지 뭡니까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지역 축제에서 국민의 등을 이렇게 쳐도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느라 그 지역에 대한 정까지 뚝 떨어지게 만드는 이 악덕 상인들이 정신 차리도록 판사님께서 단단히 혼내주시길 간청합니다. 저런 눈앞의 매출에 눈이 멀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장사 속으로 멀리서 온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군요. 분명 최판사님께서 저들이 정신 차리도록 따끔한 판결을 내려주실 겁니다. 최판사님. 에헤이, 축제는 온 동네 사람들과 타지의 손님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자리가 되어야 하거늘 피고는 오직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역 축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재료값도 인건비도 비싸고 축제장 자리세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에 찾아온 손님을 한 번 받고 말 일회용 취급한 것은 그 지역을 믿고 찾아준 사람들에 대해 도리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해서 가격까지 이렇게 축제처럼 들썩들썩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피고에게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번 불로소득을 즉시 환수하고 축제장 한복판에서 반성의 마음을 담아 맛있게 구운 파전을 100만 손님들에게 무료로 대접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1: 뜻밖의 수공 풍류가 낭자허는지 황자지드 봉비리 곽쳐다 죽장보 짜지렁 콩 덩저콩 장자방의 옥통소 띠띠로띠로 석연자 검은고 설렁개둥덩 해강의 해근이며 완적어 휘파람 혁타고 재용정등 바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 한풍악 소리 소공이린 동건나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몇 산짝분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한내 퍼들은 정보장 누르고 뒷내 퍼들은 유록장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촌기 초동을

제일 어머니는 동호를 입고 아버지는 동호를 지고 노고 지리지리 노고 지리 아빠를 반짝 축척어 들던지 촐랑한 촐랑은 눈인다.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대장 범칠한 놈이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아따 얘들아 토끼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가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가 서너 잔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어리가 촐랑촐랑 하는 소린갑다 장담은 허였으라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디 대왕의 병세 만만히 중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 별주부는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거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 이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노 본실 간사와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은 초목금소라도 뱃속을 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든 채가 당하지 요한이거는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이 들어서면 조전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고정을 멸하여 조업고 소신의 늘렁진 처참 하더라도 여하

말과 무슨 원수더냐? 왕병이 지중 거던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살리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그나라 사가리요 너그 용왕 백년 살때 하루도 못살대요 너그나라 만조 백가난 나란 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였다 백알나라 아나였다 백알나라 똥밖에 든 게 없다 내 배를 갈라해 모아라 혈주부는 왜 이렇게 잔말이 심원고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속은 다 있을 것이다 이놈아 할 일 없이 수국을 나가는디 가자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을 파리 문이 청천은 뭐로 있고 일학장사 추세권 흥이 부지하처조상 군공 한 곳을 당도헌이 한 군제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공은 하이즉 좌오. 청산하니 관물가이지요. 박조부리.

하니

행하주 밥비지내여 정 벽강을 당도하니 소자 첩범 중주로다 동산의 달떠오네 투옥한의 배우원 행강을 함께가 서진 노화

웅 기주로 토란을 쪄 주하든 강대공도 빗수로 돌아들고 을기동 차악뿐이라 백

깊어가는 가을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우리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었길 바라봅니다. 밤기운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오늘 여기서 여밉니다. 내일도 우리 소리 넉넉하게 챙겨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0: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치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치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지금부터 지난 9월 19일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졌던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을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시골!

몰아내고 오복만보 가득 싣고 들어갑니다. 정답 얼쑤 정답 이정답 얼쑤. 저희 한번 다 같이 얼쑤를 해볼까요? 자, 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시작.

0: 여보게. 아, 오늘이 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만장하신 양반님들께서 죄다 병풍을 치고 계시는 건가?
1: 아따 아따,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왔어. 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렇지 그렇지, 오늘이 바로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더욱더 꿀잼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에헤이. 자, 아니 대전 연정국악원과 이 대전 국악방송이 함께 열어준 이 잔치 한마당이라 이 말이지.
0: 아이 그래?
1: 그렇지.
0: 아이 그런데 내가 작년에 이 꿀잼 공연에 왔었는데 어째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가? 영 기운도 없고 박수 소리도 좀 적은 것 같고 목소리는 막 키어가. 나 그냥 들어가네 그래.
1: 아니 어디 가? 어디가? 가긴 어디가? 자네가 잘못 본 거예요. 자, 다시 이쪽에 계신 여러분들. 자, 저쪽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오신 잘생기고 예쁘신 여러분들.
0: 이야, 이제야 좀 놀맛이 나네 그려.
1: 그렇지
0: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작년 공연보다 오늘 꿀잼 공연이 더더욱 재밌을 거라 이 말이지.
1: 아이, 두 말하면 입 아프지.
0: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늘 이 공연이 이 국악방송 90.5 메가헤르츠에서도 방송이 된다는데 많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네.
1: 아, 그러니까 오늘 국악방송 90.5 메가헤르츠에서도 우리 목소리가 나간다 이 말이지.
0: 그렇지 그렇지.
1: 아따, 그러면 방송에도 나간 김에 우리가 그냥 갈 순 없겠죠. 자, 노잼은 가라
0: 가라,
1: 그냥 꿀잼도 가라
0: 너도 가라.
1: 오늘은 더욱 더 꿀잼이옵시다.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자, 우리가 더욱 더 꿀잼에 줄타기, 이 아슬아슬하고 그 심장이 벌렁벌렁한 그
0: 벌렁벌렁하지
1: 줄타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0: 멋지고.
1: 또 전양반이 또 박수 소리 크게 안 치면 나올 생각이 없으니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더욱 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0: 맞춰주시는 거 아시겠죠?
1: 네.
0: 오늘 목소리가 작긴 작다. 들어가자.
2: 들어가자, 가자.
0: 들어가자.
2: 네, 들어간다고 했잖아.
0: 다시 해볼까요? 자, 더욱더!
3: 그렇지!
0: 그렇지!

0: 쉬워. 헐시고
1: 형원 씨, 어쨌든 말이요, 우리가 이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을 맞아가지고 대전 현정 국악원에서 줄을 타니까 기분은 좋다.
0: 아무나 나도 기분이 좋다. 헐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1: 형원 씨, 그나저나 야단 이러세. 나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0: 그러니까 말이야,
1: 올라오는 것까지만 연습을 하고
0: 저런
1: 건너가는 건 연습을 안 했는데 저기까지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건너가는 거. 아니 연불 타령 찬찬히 붙여놓고 건너가는 것이야.
0: 쉬워. 엄마? 오금이 떨려서 못 건너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디? 어디서 엄마 엄마. 에이, 재련재련.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 아이 참말. 아이 왜 그래요? 아이고. 으아이 참참 이래가지고 오늘 공연이나 제대로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1: 여보게 배우지.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건너온 것은
0: 얼씨구.
1: 오늘 오신 분들이 보셨다시피 내가 줄을 잘 타서 건너온 것이 아니고
0: 그러면
1: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 덕분에 건너온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이번엔 내가 그 박수 소리에 보답할 양으로 이렇게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로도 한번 살짝쿵 가보는데.
0: 참 그래, 자네가 줄 위에서 이렇게 뒤로 건너간다.
1: 그렇지. 이 앞으로 갈 때는 말이여 보는 눈하고 코가 있어서 그냥 가면 되지만 뒤로 갈 땐 보는 눈도 코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아니
0: 얼씨구
1: 그냥 요 발바닥만 믿고 건너가는데 까딱 잘못 딛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0: 내려가는 날에는
1: 어쨌든 방송 사고였던 것이었다.
0: 이런
1: 가령 짱단이랬다. 덩!
0: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어떻게 아슬아슬하니 잘 건너갔다 그려.
1: 여보게 배우. 그나저나 내가 요번에 어떤 재주로 나가보는고. 허니.
2: 이렇게 느리게만 타면은 오늘 요 줄타기 공연뿐만 아니라.

0: 멋있는 공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1: 다만 그렇지요.
0: 이렇게 느리게만 타면 오늘 줄 타기만 해도 공연이 다 끝날 판이다.
2: 내가 이번에요 발을 가지고
0: 오도 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데
1: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떤다.
2: 그렇지.
0: 이건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1: 다만 그렇지.
2: 휘몰이 장단 떤 공부 전도 공연을 지었다.

0: 엄마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오. 어찌했을까? 아니 줄은 자네가 탔는데 왜 내 것이 아파? 자네 거시기는 괜찮은가?
1: 태우 씨. 그나저나 오늘 공연이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공연이라.
0: 그러니까 말이오.
1: 내가 무슨 말은 못하겠다마는.
0: 이런.
1: 엉덩이가 많이 아프네 그리요.
0: 저런 저런.
1: 배우 씨. 그나저나 말이오. 내가 요 줄을 거진 한 20년 가까이 타고 있는데.
0: 하면 그렇지.
1: 우리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오. 모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 중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
0: 아먼 부모님의
1: 그리고
0: 사랑.
1: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0: 우정.
1: 이것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
0: 그렇지.
1: 그런데 말이야. 이 줄을 타면서도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0: 바로.
1: 줄을 아무리 오래 타도 엉덩이는 계속 아프다는 것.
0: 엄마. 엉덩이 아프다니까 참말로 좋아하긴 하네.
1: 아버지.
0: 그려.
1: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8살 때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0: 뭐라고?
1: 줄 잘 타면 빨리 성공한다고.
0: 저런 저런.
1: 나는 말이야 그 줄이 이 줄인 줄 알고. 오늘 오신 어린 친구들 잘 들어야 돼.
0: 잘 들어. 잘 들어.
1: 줄 잘 타려 하지 말고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야.
0: 아만 그렇지.
1: 어쨌든 말이야 내가 줄 잘 타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줄을 타고 있는데.
0: 쉬워.
1: 성공은 무슨. 맨날 엉덩이만 아프고.
0: 저런 저런.
1: 광대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0: 요런 요런.
1: 그래도 말이야 그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0: 그것은 바로
1: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대전 국악방송과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관객분들과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웃음과 이 꿀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0: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요럴 때 또 해야 되는 침새가 잘생겼다. 더 크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1: 병원 씨. 이번에 내가 어떤 제주로 나가보는 거 아니?
0: 아니죠.
1: 그 땅에서도 하기 힘들다는 그 축구를 말이여.
0: 잠만.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줄 위에서 공을 이렇게 찬다.
1: 그렇지. 그런데 요 공을 찰 때도
0: 얼씨구.
1: 잘 차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어쨌든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그냥 뚝 떨어지던 것이었다.
0: 저런 저런.
1: 가자.

0: 줄리에서 이렇게 공을 차는 걸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월드컵에는 16강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씨구
1: 여보게 배우 씨.
0: 예.
1: 그나저나 내가 요번에는 또 어떤 재주로 나가보는고 허니.
0: 예.
1: 우리네 인생이 말이여 그저 그냥 살기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0: 헐리시고
1: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0: 아만 그렇지
1: 슬픈 일도 있고 때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0: 그렇지
1: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말이야.

0: 내가 우리 전 국민요 전 세계인들을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1: 네.
0: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1: 얼씨구
0: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네. 그런 일 없도록 그저 얼씨구. 살만 나는 세상 되시라고
1: 살만 나는 세상 되시라고
0: 내가 요 줄 위에서 죽을 판 살판이라 동작을 한번 해보는데
1: 잠깐만.

0: 대전 시민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가지고 어떻게 살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보게 배우이치.
1: 내가 어쨌든 요 줄리에서 죽지 않고 살판을 성공했기 때문에
0: 쉬워.
1: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3개월 허구도 3년 365일 동안
0: 못다
1: 그저 그냥 운수대통 만사형통이요.
0: 쉬워. 배우이치.
1: 그나저나 여기서 끝이 아니요.
0: 그러면
1: 우리네 인상사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0: 쉬워.
1: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0: 그렇지.
1: 내가 이렇게 뒤로 도는 걸 보여드렸으니 관객분들도 뭘 해주셔야.
0: 무엇을 해주실라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1: 네. 어이. 요건 제가 힘들어서 잠시 잠깐 한 농담이었고요.
0: 아이고.
1: 어쨌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으니. 어이. 방금은 내가 뒤로 돌았으니까 앞으로 돌아보는데.
0: 참말.
1: 요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사시다가 잠깐 내려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0: 예.
1: 오늘 이 더욱더 꿀잼 공연을 기억하시고
0: 어르시고.
1: 힘차게 다시 올라오실 수 있도록
0: 예.
1: 내가 뒤로 돌았으니 이번에 앞으로 한번 돌아보는데 자 열렸던 것이었다.

0: 딱지에 잘 탄다! 아이고. 네. 어떻게 줄타기 공연은 재밌으셨나요?
1: 네.
0: 네. 저희 오늘 대전 국악방송과 우리 연정 국악원이 준비한 공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줄타기가 끝나더라도 줄타기보다 더 멋있는 공연을 관람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박수와 추임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리꾼 이순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준원입니다.
0: 아, 네. 오늘 대전 국악방송 9주년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아리랑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역시나 우리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 따라해 주셨는데 준원 씨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뭐가 빠진 것 같죠?
0: 아, 조금 허전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장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장단이 없어서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장단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이 무대에 지금 북도 없고 장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원 씨?
1: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준원 씨가 어떻게 해요?
1: 드럼이요.
0: 드럼도 여기 지금 무대에 없는데?
1: 드럼 여기 있잖아요.
0: 입으로요?
1: 네, 입드럼.
0: 입드럼으로. 아니, 입드럼으로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아리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준비, 시작!

0: 사실은요, 우리 정준원 씨가요, 입으로 드럼을 쳐가지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죠?
1: 네, 최초이자 네.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또 없겠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드럼을 한번 관객분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1: 네, 한번 해볼까요?
0: 네. 네,
1: 여러분들 드럼 어떻게 생긴지는 다들 보셨죠? 북이 여러 가지가 있고 쇠 쟁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북부터 제가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베이스 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셋, 넷!
0: 뭔가 무서워요. 무서운 소리가 나고 있어요.
1: 공포 영화 같았어요. 네. 근데 다음은 리듬을 쪼개주는 악기인데 쇠 쟁반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져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이햇이라고 하는데요. 셋, 넷!
0: 아까랑 달라진 네.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1: 네네. 네, 열심히 따라주시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작은 북, 스네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셋, 넷!
0: 네, 뭐 맞다고 어렵습니다. 치죠 뭐. 네네, 좋아요.
1: 네네네. 네. 세 개 다 비슷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북인데 특이하게 음계가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탐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심벌즈. 이렇게 해서 드럼 소리가 완성이 되죠. 네. 그럼 이걸로 한번 같이 리듬을 만들어 볼까요?
0: 네, 좋아요.
1: 큰 북, 작은 북, 큰 북, 작은 북 이렇게. 제가 저도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쉽지 않은 거고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시범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0: 두둔둔.
1: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아 배가 고파서 못 맞겄소. 배가 정 고프거들랑은 치마끈을 졸라래 매소. 자서 해봐.

얼씨구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자,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웬 괴 두 짝이 나오거나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부! 이때 보통 박수를 쳐주시는데. 자,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역시 기계적인 반응 좋습니다. 흥분에 좋아라고 돈과 쌀을 비워 떨어 부어 퍼!

0: 여러분 복 가져가셨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박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주도 없이.
1: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신혜씨 네. 좀 궁금하지 않아요?
0: 어떤 게 또 궁금해요. 궁금한 것도 많아요. 참.
1: 홍보는 네. 박을 타면서 금은보화도 얻고
0: 금은보화도 나오고
1: 네.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얻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 마지막 큰 북이 네. 남아 있어요.
0: 여기 지금 박이 있다는 네. 소리시죠?
1: 그렇죠. 아니, 보이시죠?
0: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관객분들 보이세요?
1: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0: 아 보이세요?
1: 네.
0: 역시 여기,
1: 여기 있습니다.
0: 좋은 관객분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네. 여기 마지막 박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1: 근데 이 박을 타면 과연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0: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대전이니까 제가 또 노란색을 입고 나왔잖아요. 꿈돌이가 있을까요? 꿈돌이가?
1: 아 꿈돌이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0: 네.
1: 좀 귀엽잖아요.
0: 네.
1: 근데 꿈돌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0: 아 꿈돌이는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있어요. 빵!
1: 저도 이 박을 딱 탔는데
0: 네.
1: 빵이 빵! 하고 후두두두두두두
0: 아우 좋죠. 아우 좋죠.
1: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 그것도 아니라면 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뭐가 나올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나올까요?
1: 네 이번 박에서는
0: 네.
1: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책임질 네,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0: 어쩐지 박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1: 아 정말 그거 들으셨어요?
0: 우리 준원 씨 네. 마지막 박 한번 같이 타볼까요?
1: 네 그럴까요?
0: 근데 우리가 계속 둘만 박을 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오늘 관객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같이 박을 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 타주실 거죠?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면은 여기 객석에서 반을 쫙 갈라가지고 요쪽 1팀만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준비하세요.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롱 실근 시리롱 실근 여기까지요. 시작!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이렇게 힘없이 탄다고요? 일단 1팀은 넘어가고 자 여기 2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요 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박을 두 배로

0: 아이씨. 짐승이라니 짐승이라니. 아니 이게 대체 어떤 짐승이란 말이냐. 털은 복슬복슬하고 이빨은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보니 사자 같은데, 여러분 이 동물이 어떤 동물 같아요? 사자 같지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야 이놈아, 네가 사자냐? 어? 이거 사자가 아니라는데.
1: 아이씨고.
0: 자자자, 그러면은 요 놈이 어떤 동물 같은지 한번 맞춰볼 사람? 뭐가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개가 있어. 어, 개. 강아지 좋다. 한번 물어봅시다.
1: 아이씨고.
0: 야 이놈아, 네가 개냐? 아이씨고.

0: 강아지 같아요? 개가 맞네. 개가 맞네.
1: 물어볼게요. 야야야야 네가 진짜 개라 이 말이지? 참나. 자, 개는 또 아니래요. 이놈이 호랑이. 이번엔 호랑이를 물어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놈이 사실은 거짓말 아주 잘하는 사자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치는지 또 물어봅시다. 하기 어려운 거. 저기 저 산기슭에 기다란 기어다니는 그 뭐가 있을까요? 뱀. 으, 징그러. 어이구. 뱀을 한번 물어봅시다. 야 이놈아, 네가 사자도 아니고 개도 아니면은 산기슭에 기어다니는 뱀이야?

0: 사랑합니다. 노력이 가상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물어볼게요. 네가 진짜 뱀이라 이 말이지?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기 저 사막에 가면은 어? 혹이 두 개 달린 동물이 있어요. 뭐라고요? 좋아요. 낙타를 한번 물어봅시다. 야 이놈아, 네가 낙타라도 된단 말이 너냐?
1: 하이시고.
0: 이놈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자였어요. 사실은 요놈이 이렇게 재주 부리는 거 말고도 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사자춤을 아주 잘 추는데 어떻게 볼 준비 됐어요? 사자춤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사자춤 출 준비 됐느냐? 안 됐대. 아, 박수가 모자라다고. 야, 이놈이 요물이다, 요물. 자, 이 정도 박수를 받았으니 우리 신명나는 사자춤으로 한판 놀아보자. 자!

잠깐! 내가 말이야, 이 요놈을 보니까 정확히 생각이 났어. 내가 이 대전시 연정 구가공 오면서 말이야, 그 요상한 놈을 하나 봤는데 저렇게 사자도 아닌 것이 그 뭐라 했더라? 대전의 산 보문산, 보문산 호랭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자네들 그 보문산 호랭이 본 적이 있나? 봤어?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디?

0: 같이 우리 보문사 노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엄청난 박수 소리와 이 함성 소리 덕분에 이 사자만 두 마리 보여드리고 할 수 없죠. 이번에는 기분도 좋으니까 제 고향 북청, 아 북청이라고 하면 저기 저기 위에 백두산 밑 기름진 땅 고을
1: 아이씨고.
0: 북청 지역 이름 북청입니다. 북청에서 온 이 북청 사자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요 놈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젊음의 기상 북청 사자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등장해요 외쳐주시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젊음의 기상 북청 사자
2: 등장이요.
0: 그렇지. 아이씨고.

와, 왔다. 예, 북청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냐? 아, 우리 북청이가 오나.

분들만 특별하게 근심 걱정을 싹 날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을 여기에 담아서 이 다리로 빡 꼬개면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간다는 그 신비의 박이라고 합니다. 자,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얘 북청아, 네 눈엔 보이냐? 아, 보여? 자, 그럼 북청아, 너가 한번

0: 우리 지금 올라오신 분이 내가 보기엔 북청이 동생 같아. 얼굴 색깔이 똑같아졌는데? 그죠? 자, 우리 누님께서는 어떠한 고민으로 인해 끌려 나오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민.
1: 고민.
0: 고민이요? 네. 걱정.
1: 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0: 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1: 걱정이
0: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2: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면
2: 아, 그렇지.
0: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외칠 건데 어떻게 외치냐? 아! 여기다가 기운을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넣어.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자,
1: 그렇지.
0: 우리 박을 깨주신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주세요. 내려가시고. 자, 진짜 북청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더욱 더 꿀잼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2: 네.
0: 진짜 재밌죠?
2: 네.
0: 내년엔 더욱 더 꿀잼으로 저희가 나타나겠습니다. 어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가기 아쉬우니까 제가 이 사자 한 마리 한 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마리 다 함께 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처럼 더욱더 하면 꿀잼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더욱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크게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집은 일상이고 배경화면이어서 이왕이면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했다. 그래서 식기나 가구를 살 때도 두 번 세 번 생각하곤 하는데 멋진 것, 비싼 것, 남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가 유일한 기준이었다. 최고요 작가의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에 나온 문장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풍경이라서 사는 곳을 고르는 건 삶의 배경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배경이 정말 원하는 곳이면 마음도 잘 안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원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함께 걸어요.

국악그룹 이상의 Think of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그렇죠. 10월 3일 개천절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찬란한 역사의 첫 발을

내디딘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좀 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 먼저 건네기 이런 거 모두에게 좋은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아파트에서 마을을 발명해낸 얘기를 담은 책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를 쓰신 이상우 공동작가 모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4921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큼하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어서 좋습니다 하셨고요. 9월 12일 토요일에 방송되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없다를 쓰신 최진우 작가 이야기 듣고 또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옛날에 서울 사당동 배나무골 인근에 살았습니다. 커다란 나무 둥치가 잘린 채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도시의 나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진짜 반가운 주제입니다. 나무를 너무 심하게 가지치기 하기 전에 제보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제가 소셜미디어 잘안 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꼭 산이나 숲이 아니더라도 가로수, 아파트, 학교, 나무들 정말 소중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도한 가지치기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면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커지고 짙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좀 주변에 함께 듣자고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니나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아파트에서 마을을 발명해낸 이야기를 담은 책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를 쓰신 이상우 공동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0: 네 이상우 작가님은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이 책의 공동작가시고요. 위스테이별레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임이사십니다. 요거 말고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상임이사라는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0: 네.
1: 저희 동네에서는 그 별칭을 사용합니다. 별명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주민들끼리도 편하게 네. 별명을 사용하는데 저는 모루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0: 그 무슨 뜻이에요?
1: 모루가 대장간에서 네. 이렇게 두드릴 때 네. 바닥에 이렇게 생긴 그런 철물구거든요.
0: 네.
1: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값지게 네. 할 수도 있는 그런 바닥 구조물인데
0: 네.
1: 우선 우리말이기도 하고 네. 의미가 되게 좋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거니까.
0: 뭔가가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내가 받쳐주겠다는 맞습니다. 뜻이기도 한 거죠.
1: 너무너무 좋은 뜻이어서 별명으로 샥 가져왔습니다.
0: 모루.
1: 네. 그래서 모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0: 모루님 이런 거군요.
1: 님자 안 붙여도 됩니다.
0: 그럼 아이들은 그냥 모루 모루 이렇게 네. 부르는 거예요?
1: 지나가다가 모루 안녕 안녕 모루 어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0: 오 그러시면 너무 네. 좋은데요.
1: 네네.
0: 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위스테이별레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협동조합 아파트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쵸?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성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은 편. 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딱딱한 뭐 그 설명 같은 걸로 역사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내고 기록해 놓으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책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5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0: 네.
1: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한테 이제 에세이 공모전 이런 걸 해가지고 원고를 받고 거기에 이제 조금 뭔가 더 넣어야 될 것들은 이제 청탁도 하고 해서 1년 넘게 작업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파트가 마을이 된다라는 것도 좀 어렵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어렵죠. 뭐 이런 거 다 지금 약간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스테이별레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협동조합이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0: 네. 이제
1: 어쨌든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인체의 한 종류입니다.
0: 네.
1: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인을 보통 우리가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가 이제 보통
0: 그렇죠.
1: 대표적인 법인이죠. 그런 것처럼 협동조합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만들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런데 그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특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돈을 벌거나 뭐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긴 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니까.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조합원들끼리 주식회사든 뭐 다 나눠 갔잖아요. 배당 같은 걸 하는 네. 셈이죠.

0: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 말은 배당하지 말고 다시 지역사회와 그 조직에 순환해서 써라 이런 네. 의미로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조합

0: 네.
1: 이게 둘다 지금 신기한데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미 아파트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걸까요?
0: 그렇죠.
1: 네.
0: 조금 긴 얘기인데 해볼게요.
1: 네네네.
0: 2016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라고 하는 주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보통 이제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러면 조금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급하는 좀 크기도 좀 작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주택 공급에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산층 정도를 네. 위해서 그냥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교적 긴 기간, 보통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8년 동안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거여서 많이 호응을 좀 받았었어요. 네. 시작할 때.
1: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혜택들이 좀 기업한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운영 원리가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 자기가 매입하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자기가 임대를 8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8년이 지나서 매각을 해라 그리고 그때 생기는 시세 차익을 시공사 가져가라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1: 네.
0: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건설업체들 시공사를 막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로 뭐 계산을 해보니 뭐 적게는 한 300억, 많게는 800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를 밀어주는 셈이다. 이래가지고 네. 비판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공사가 짓고 운영하는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보니 그러면 시공사가 하는 대신에 어차피 법인이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협동조합도 법인이니까
1: 그쵸.
0: 특히 사회재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나눠 갖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재협동조합을 끼워 넣으면 이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공공성, 비영리성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1: 네.
0: 해외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17년 5월 달에 조합 창립을 했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전제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할 일이 조합을 만드는 일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123세대 25% 전체가 491세대인데 25%의 123세대 1차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1: 네.
0: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1: 그렇죠.
0: 해보자 이런 걸
1: 네.
0: 전제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준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공유 공간들이 공유 공간들이 보통 있잖아요.
1: 네.
0: 이거에 한 법적 기준의 최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넓은 규모로 제가 다양한 시설들을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이게 굉장히 부럽게 들리지만 또 이렇게 부러운 시스템을 유지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모인다는 건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이득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율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아, 조합이 만들어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뭐 조합원 이거 조율도 해야 되지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0: 바빴죠.
1: 네.
0: 뭐가 뭐 활동도 많았습니다.
1: 네. 뭐 싸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
0: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싸움까지는 없었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 그러니까 입주민을 모집하는 과정이잖아요.
1: 네.
0: 우리는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면 오셔라. 우리 같이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교육과 만남과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
1: 네.
0: 서로서로 이해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걸 어디에 공고를 어떻게 이 모집을 하셨나요?
0: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뭐 LH에서 하는 아파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공고하는 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보통 그냥 신문 광고라든지 전철역의 광고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보편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는 좀 한계적이긴 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동조합 방식이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낯선데
1: 맞아요.
0: 그때는 또 얼마나 더 낯설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막 소규모로 막

0: 5명, 10명이 모여도 좋으니 설명회 자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합원 가입시키고 그랬죠.
1: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일일이 만나고 이렇게 하시지만 똑같은 설명을 거의 100번 정도
0: 100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1: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0: 했죠,
1: 네. 그리고 만나면 또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이해시키고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이 작업을 수십 번 하셔야 되니까 정말 아유 녹음해 놓을 걸 이러셨을 거예요. 네. 네. 아우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이사님도 하셨나요? 모루께서?
0: 저 혼자 한 작업은 절대 아니고요. 네. 혼자서는 못하죠. 그리고 네. 여러 명들이 같이 초기에 그 뭐 파운더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의지를 모았던 생각을 모았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이 같이 네. 활동을 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주시면 끄덕끄덕하고 무슨 얘기는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또 가면서 잘 모르겠어.
0: 그래서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일반 정말 그냥 분들에게 설명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1: 조금 아는
0: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주거였던 문제에 대한 평상시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이런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을 아무래도 네. 처음에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죠.
1: 그렇죠.
0: 그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네. 돈이 많이 없는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1: 그렇죠.
0: 네, 이게 첫 조합원 이제 가입하려면 초기에 2천만 원 그 출자금을 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에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리 지금 돈을 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이게 무슨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1: 그렇죠.
0: 아무리 이해는 되더라도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1: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1: 어려운 돈이니까.
0: 네.
1: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항상 모순인 게 개념이 이해가 가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개념이 이해가 안 가고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어쨌든 이제 지금 사시는 집을 임대하는 방식 맞죠?
0: 네네.
1: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왜 그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조합원은 4분의 1 정도잖아요.
0: 아니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만 4분의 1이고 추가로 나머지 75% 다 모집을 해서 491세대 온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했어요.
1: 네.
0: 그냥 어차피 모집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한 2년 반 정도 30개월의 건축 시간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왜 이런 아파트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초안은 이런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을 다 뭐 또 491명을 10명씩 15명 이렇게 쪼개 그룹 쪼개가지고 교육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활동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걸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아파트에 공간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엌, 뭐 목공실,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설계 이제 딱 지정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세부 사항은 없죠.
1: 네.
0: 보통은 이제 설계자나 그리고 네. 시공사가 지어놓으면 우린 네. 그 들어가서 이용만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
1: 네.
0: 저희는 이제 그때 다 모여가지고 카페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1: 네.
0: 최대한 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시공사에 전달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만들어졌던 뭐 부엌팀, 뭐 책, 도서관팀 이 팀들이 지금도 계속 사람은 조금씩 바뀌긴
1: 네.
0: 했지만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런 워크숍을 40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1: 사실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면서 불평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보통은
0: 맞습니다.
1: 그냥
0: 네.
1: 왜냐면 참여하려면 또 머리를 써야 되고 디자인하는 것도 난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배우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가장 쉬운 게 있는 거 쓰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게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네.
1: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공사비는 그 시공하는 회사가 내는 거.

0: 맞나요?
1: 이제 저희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0: 네.
1: 좀 복잡하죠?
0: 네.
1: 운영은 민간이 하는 네. 거고 임대아파트라는 건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공공이 지원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데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하나가 위에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정부 자금, 주택도시기금 자금이 70%가 지원을 해서 들어와 있고
0: 네.
1: 저희가 이제 아까 2천만 원씩 그것도 두 번에 나누면서 최종적으로는 4천만 원인데요. 그렇게 출자금을 낸 거를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정부랑 조합이 7대 3의 비율로 리츠라고 하는 법인체, 여긴 주식회사예요.
0: 네.
1: 이 회사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조합이,
0: 네.
1: 조합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8년 임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30개월 건설하고 8년 동안 운영 유지하고
0: 네.
1: 토탈해서 건설비, 운영비, 뭐 땅가 뭐 다 합쳐가지고 이게 한 2천억 원짜리 사업 규모입니다. 근데 그거를 네. 정부랑 조합이 7대 3의 비율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도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전에는 아파트 그런 공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벽 천장 바닥만 있었어요.
0: 맞아요.
1: 안에 책상 의자도 하나 없었고
0: 예,
1: 그런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따 손 관리소 소장님이 문 다 잠궈놓고
0: 맞아요.
1: 받을 그 공간 사용하려고 하면 또 허락 맡아야 되고 막 장부 써야 되고 막. 그래서 되게 그 접근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책 한 권, 부엌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이런 것들을 다 그 공사비에 다 얹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태워져 있었던
0: 세팅이 되는 거죠.
1: 예, 그래서 저희는 딱 들어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뭐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를 저희 주민들이 다 그
0: 네.
1: 서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기다 프로젝터 달아주세요. 여기는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자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테이블이 넓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뗐다 붙었다는 게 좋겠어요.
0: 네.
1: 이런 것들을 다 그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제안을 하게 된 거죠.
0: 근데 이렇게 해서 집을 갖게 되면 못 떠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뭐 2년마다 계약은 아니니까 그나마 8년이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1: 8년인데. 그 2년마다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0: 해야 되고
1: 근데
0: 이제 8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1: 네.
0: 또 중간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1: 네.
0: 있는 건데
1: 네.
0: 이게 이제 조금 입장이 이제 다르잖아요. 누구는 처음부터 다 같이 한 사람이니까 막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또 갑자기 삥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어떻게 조율이 잘 되셨어요?
1: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7년 입주해서 네. 살는 게 이제 벌써 6년 차, 7년 차인데요. 횟수로 7년 차인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 있고 연간 적게는 한 서너 가구, 많게는 한 10가구 정도가 이사를 갑니다.
0: 있군요. 네. 네.
1: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그 티오가 생기면 또 저희가 대기자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지는 구조여서 전혀 이제 공실은 없는 상태이고
0: 네.
1: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0: 네.
1: 이제 대기자가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0: 네.
1: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계약할 때마다 2년에 재계약할 때마다 그 물론 계약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사전 교육도 하고
0: 네.
1: 2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또 그 교육 활동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거를
0: 네.
1: 조합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이런 건 별로 그런 건
0: 없죠.
1: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정말로 그 2018년 19년에 입주하기 막 그때 오셨을 때는 그냥 이게 저희가 정부 지원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쌉니다.
0: 네.
1: 임대료 자체가.
0: 네. 그래서
1: 그냥 싸니까 그리고 내가 이사할 때가 됐는데 마침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주거 문제에 대한 뭐 고민 뭐 공동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셨는데 딱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한데?
0: 너무
1: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0: 네.
1: 그래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으세요. 그분들이 뭐 거의 7, 80% 이상 그런 분들이어서 그만큼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또는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한민족 정서에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잘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DNA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0: 맞아요.
1: 합니다.
0: 네. 그리고 그것의 장점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1: 그렇죠.
0: 가고 있어서 지금이 된

0: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책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앞에도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전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중에 일부분을 우리 이상우 공동 작가님 모루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우리 마을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다. 2020년 입주 초기에 동네 카페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동네 카페 입구에 거의 내던지다시피 해놓고 들어왔다. 동네 카페를 출입하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기에 돌봄소위원회에서 어린이 자치회를 조직하고 동네 카페 출입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논의했다.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잘 정리하고 입장하자는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입구 한켠에 킥보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다. 분필로 구역하고 어른들도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도 좋다는 배려심 가득한 안내판을 붙여놓았다. 모두가 뿌듯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 벽과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것이 곧 함께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모든 주민이 다 그리하지는 않는다. 참여의 방법도 수준도 깊이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 내놓고 정성을 쏟아내자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삶의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0: 네. 근데 아마 여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정치가 저런지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많으니까 네.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보면 돌봄 소위원회, 어린이 자치회 이런 게 있다 하면은 무슨 아파트에 그런 게 있어? 뭐 이럴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곳 같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그냥 일반 아파트는 그냥 뭐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그러면 뭐 부정적으로는 뭐 층간소음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로또 뭔가 이제 잘 되면 네. 이제 딱 재산 증식의 네.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주거 생활 거의 60% 이상이 다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인 거죠.
0: 네.
1: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자라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 기존 아파트의 어떤 운영 관리 규약이나 운영 규칙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아이들 집어 넣은 거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의사결정을 총회 이사회, 뭐 감사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다른 게 1인 1표라고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조합원들이 그런 뭐 저도 이제 뭐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한 가구당 한 명의 조합원이 있는 거거든요. 491세대 491명의 조합원이 있어요.
0: 네.
1: 아파트는 조합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주민들, 그러니까 네. 가족, 뭐 친지들이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조합원들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행위원회라는 구조를 또 하나 만들고 거기에 뭐 돌봄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뭐 비즈니스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의 관심사,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을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봉사하고 참여하시고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총회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이렇게 위원회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의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팀, 뭐 도서관팀 이런 것도 다 공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살면 삶이 훨씬 촘촘해지고

0: 꼼꼼해지고 좀 관심이 가고 살펴보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공간, 그러니까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 요즘에는 집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직장에서 온갖 걸한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뭐 이게 다인데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터전 만족도가 우리 인생의 만족도랑 너무 직결되잖아요.
1: 네.
0: 근데 아마도 이렇게 살면 굉장히 내 삶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른이 또 된다는 거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이 공간 자체가 벌써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마을에 이렇게 여러 공간 중에 좀 자랑할 공간 더 있으세요?
1: 자랑 뭐 3박 4일 해도 모자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이 많다. 뭐 저희가 카페, 도서관, 빨래방, 뭐 텃밭, 정원, 뭐 목공실, 방송국 이런 그 스튜디오도 있고요. 청소년들 전용 공간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많다를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생각만 했으면 미리 만들고 준비하면 되니까 돈의 문제니까 이거는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저는 자랑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아요. 보통은 좋은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안 해서 폐품 창고가 되거나
1: 네.
0: 잠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놀이터 바닥을 두고도 우레탄으로 할까, 모래로 할까를 두고 또 논의를 한참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세요? 이게 왜냐면 각자 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1: 네. 저희가 입주 초기에 했던 활동 중에 갈등 조정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좀 이름이 깁니다만 이런 활동을 또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여 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은 사실 원하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걸 서로 내놓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그걸 내놓으라고 한 바닥을 깔아놓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니까
0: 그렇죠.
1: 다 의견을 내라. 그럼 모아서 같이 하자. 이런 게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 뭐 싸움하면 뭐 어떡할 거야? 마을에서 어떡할 거야? 이걸 뭐 112에 신고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끼리 한번 조정을 해보자. 갈등이 없는 마을은 없다. 하지만 갈등을 공동체 방식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한 스물 몇 분들을 모집을 해서 100시간 이렇게 또 교육을 막 시켰어요. 외부 그 기관과
0: 강사를
1: 해가지고.
0: 초청해서.
1: 네네.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흔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말도 어려운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남들이랑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뭐좀 특정 성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50, 60대 아저씨들은 또 목소리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0: 그쵸?
1: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활동가로 사전에 배치를 했고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공평하게 말하고 목소리 낮추고 나온 이야기들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죠. 여전히 지금도 이웃 간에 조금 어려운 이웃은 당연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입장이 강했던 거죠.
0: 그게 이제 다 싸우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논의를 하다 보면은 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 뜻은 목소리 좀 낮추시죠.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거의 반절 이상이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1: 막판에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나오고.
0: 내가 밥을 먹어도 너무나 명. 근데 이제 어떤 미리 교육으로 목소리를 좀 낮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뭐 어떤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요. 그 관심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아파트에는 뭐그동 대표를 뽑는데도 이게 전체가
1: 투표를 안
0: 안
1: 하죠.
0: 투표를

0: 심지어 후보도 없고 막 근데
1: 막 얘기를 해도 뭐 그럴 때가 네.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가는 네.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네, 네. 편인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파트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0: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뭐 주택에서 살아보고 그랬죠.
1: 네. 네. 어떠세요 지금?
0: 저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파트가 주는 장점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이웃들이랑 또 저는 또 굉장히 또 뭐 역할이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랑 많이 알게 되니까 네. 재미있게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네.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1: 못 돌아갈.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다혜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연주 마음이 머무는 곳 듣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처음 들어보시지만 곡은 굉장히 귀에 익숙하셨을 거예요. 몽금포 타령 용천검 도라지를 기타와 해금으로 편곡한 민요 연곡이었습니다. 한다혜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연주,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고요. 오늘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의 공동 저자 이상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는 세 바퀴

0: 중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1: 2026년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공동생산과 이웃 간 나눔으로 서로 돌봄을 유지하던 전통사회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개인과 핵가족이 모든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에서 내 가족의 안전을 중심으로 주거 형태가 바뀌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 가까운 미래에 인구 절벽에 다다르고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쌍문동 주택 골목은 이제 추억이나 전설이 되어버렸다.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을은 다시 소환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며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변신을 거듭한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공동체처럼 아래로부터의 마을 공동체 운동은 생태자원 보존, 육아 돌봄의 필요 등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태동했다. 위스테이벨레의 마을 공동체 활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이 사고파는 재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주거 안정, 주거 공동체 회복을 공동의 목표로 모였다.
0: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을은 다시 소환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이 문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옳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이게 옛날에 마을에서는 막 우리가 뒷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네. 뭐 그 집 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 조카도 다 알고 막 이랬지만 지금 진짜 옆집이 이사 갈 때 어? 이사 가네?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때 모르다가
1: 네.
0: 이사 갈 때 이사 가네? 이러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왜 다시 지금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으세요?
1: 뭐 제가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0: 네네네, 작가님의 답. 네. 네.
1: 이제 사회 자체가 이렇게 산업화, 뭐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개인으로 자꾸 이렇게 다 쪼개졌잖아요. 네. 쪼개서 심지어 이제 가족도 해체되는 사회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세상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뭐 그것이 취미활동이나 무슨 기호활동 중심으로 내가 무슨 단순한 뭐 동아리활동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맛을 맛보면
0: 네.
1: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집 또는 주택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이게 집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직장 어디선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 있고 나머지의 시간과 생활은 내가 내 집에서 보내는데 내 집이 이웃과 연결되는 어떤 활동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이 아이들에게는 커가는 공간이고 어른들에게는 다시 뭔가 문화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서로 필요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0: 네.
1: 이제 현대의 어떤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또 국가가 복지 정책을 막 펼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다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떤 영역으로서의 빈틈을 마을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어떤 설레, 성공한 설레를 만들고 싶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한번 그 모여서 뭔가를 이루는 것의 맛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네
1: 어려움도 있지만
0: 네.
1: 생겨나는 기쁨, 행복, 만족감 훨씬
0: 큽니다.
1: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뭔가 성미산 마을 공동체랑 조금 닮은 것 같은 그런 면도 있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참고하신 것도 있나요?
1: 그럼요.

0: 참고 많이 했고요. 네네. 저희도 해외 사례도 많이 공부했고 국내외 네. 사례도 많이 했고 저희도 저희 사례가 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뭔가를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적용해보고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파트로서의 마을 공동체니까 사실 네. 아파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 아랫주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사 가야만 와야만 누가 들고 이런 정말로 딱 막힌 뭐 이렇게 그런 닭장 같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집적과 집중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이 오히려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 너무 좋다. 네. 마음만 먹으면 네. 진짜로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진짜 어디 뭐 5분도 안 돼서 다 만날 수 있는 네. 거죠.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마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딱 180도 생각만 바꾸면 네.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나의 어떤 문화적인 즐거운 또 활동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배경으로는 너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1: 필요합니다. 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점점 공간을 쪼개서 그 그냥 방 하나에 거실 네. 하나가 내 것 같은데 공동체라는 마음을 먹으면 저기 도서관도 내 거, 저
0: 그럼요.
1: 여러 가지 공간이 그냥 다 네. 내 거가 될 수 있고 네. 이웃과도 그냥 층간 소음도 내면 하는데 우리 것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옆집도 가족 아니면 사촌 이웃 사촌 이렇게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거라는
0: 저희 동네에 와 보시면. 와 여기 오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1: 그런데 이제 마을 공동체를 움직이는 요소로 사람, 프로그램, 재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이게 당연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이유를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0: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요. 네. 뭐 사람이 주체가 있어야 되고 네.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네. 지속 가능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근데 그런 네. 거긴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약간의 그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또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좀 있는 얘기긴 합니다.
1: 네.
0: 모였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자 모였어. 근데 뭐 모일 공간이 없어서 맨날 내 돈 주고 카페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제 그 아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네. 생기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이 네.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은 뭔가 어떤 해보자 필요나 욕구를 가진 사람 당연히 뭔가 네. 불편을 해결하려고 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갖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아닐 거고
1: 네.
0: 그런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1차로 움직이면 그 사람 말 듣고 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거 재밌겠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2차로 또 같이 붙어서
1: 네.
0: 규모를 만들고 엎치락 뒤치락 꼼지락 하다 보면 뭔가 이제 해결이 되고 만족도를 가져. 물론 네.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1: 그것도 다 배움이 있는
0: 그럼요.
1: 거더라고요.
0: 네, 네.
1: 끝으로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집이 항상 투자의 수단인
0: 네,
1: 것 같고
0: 네.
1: 이랬는데 집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 주거 문제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약간 뭐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1: 네.
0: 저희도 지금 제가 저희 위스테이벌레 아파트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1: 네.
0: 협동자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눈에 보인 성과가 저희가 마을 안에서 88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어느 때 평균 합계 출산율 지금 1.55가 넘어가는 아이들도 계속 태어나고
1: 네.
0: 있는 그런 마을로서의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더 생겨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1: 네.
0: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조적으로 어려워 복잡한 구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좀 낯설기도 하고 해서 잘 안 생겨나고 있긴 한데 지금 정부는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약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그래서 이게 육아 친화적인 그런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저희 모델이 많이 생기면 뭐 청년들이 좀 특화되어 있거나 뭐 시니어들이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좀 주제들을 좀 테마를 좀 가져가 물론

0: 그들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걸 특화시켜서 다양한 그 공공지원의 어떤 협동조합형 아파트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제 활동 소개하고 홍보하고
1: 강의를 좀 해주셔야
0: 그러고
1: 됐어요.
0: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의 공동저자 이상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길선과 여러분의 연주로 마을 풍경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함께 관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을거지철이면 서로 일손을 보태던 우리네 옛 마을 풍경과 닮은 것 같죠? 혼자서는 버거운 일도 함께하면 한결 가벼워지고 또 그렇게 손을 보태다 보면 마음도 가까워질 겁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사는 곳에도 그런 공동체의 온기가 번지면 좋겠어요. 마을 풍경 계속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신의 아들이 하늘 문을 열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더니 곰이 100일간 쑥과 마늘

를 먹고 사람이 돼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죠.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단군 신화는 그야말로 신화 속 이야기라 현대 관점에선 얼토당토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거의 반만 전 전의 일이라니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라 비현실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현실에선 사람과 사람, 또 문명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병을 앓는 경우가 많으니 비현실적인 신화 속 세상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과 동물과 인간의 결합으로 세워졌다는 이 땅의 건국신화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건 결국 조화와 합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황숙경의 노래 12가사 중 수양산가로 출발합니다.

0: 황숙경의 노래 12가사 중 수양산가 함께 들으면서 10월 3일 토요일 풍미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과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미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밤 10시부터 또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미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풍미가 좋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흥겨운 음악과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2주 만에 우리 애청자님들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478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항상 외치시던 박동지 명창님의 소리, 아맹어사 출두 대목, 정말 흥이 납니다. 신나요, 신나.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흥겨운 풍지처럼 항상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2478님. 그리고 3321님. 저녁 방송 때, 재방송 때 보내주셨네요. 달덩이가 점점 동그래지고 있어요. 다가올 명절 모두 풍성해지길 빌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321님. 이번 추석 달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네 행복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행복과 풍요가 계속 함께 이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요. 네. 더불어 사연 보내주신 우리 6846님, 7564님, 5478님, 추석 명절 인사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퉁소의 이생강, 이생강류 퉁소 산조입니다. 퉁소는 새로 부는 죽부, 다시 말해서 대나무로 만든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래된 일이지만 허영만님의 각시탈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TV 드라마라도 제작되기도 했었죠. 바로 여기서 주인공 각시탈이 쇠로 만든 퉁소를 불기도 하고 무기로도 사용했던 전통악기입니다. 오늘은 허영만의 만화 각시탈을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어떠실지요.

0: 아 형님 형님 놀보 형님 언제 한번 지랑 서울에 안 놀러 가실래요?
1: 뭐셔? 아 서울? 아 그 먼디를 뭐하러 가려오냐 이놈아.
0: 아따 우리 형님 참. 아 서울에서 큰장이 설 때마다 아 재미난 구경거리가 겁나 많다는디요. 아 지는 그 재담 소리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잡아요.
1: 뭐? 재담 소리? 아 이거 또 무엇이다냐? 아이고 그 참 일단 풍풍 풍녀 사전 한번 갖고 와봐라잉.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아이고 우리 흥구호 놀보씨 잘 펼쳐주셨습니다. 재담소리란 재담 즉 해학적이고 재치 있는 말과 소리 즉 노래가 결합된 전통극 양식의 공연물인데요. 남도 소리 판소리도 형성 초기에는 재담소리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소도의 배뱅이굿도 재담소리 하나로 볼 수 있지만은요. 오늘날 재담소리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 있어서 좁은 의미로는 이 종목만을 한정한

0: 라는 명칭으로 제담소리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이 서울의 제담소리는 구한말의 명창이자 제담의 명수 박춘재에 의해 연행됐던 작품들을 복원한 것인데요. 주로 두 인물이 직접 등장해 소리와 함께 연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이게 뭔고 하니 개 얘기 같다.

0: 애구나 들어왔다.
1: 아 누구십니까?
0: 살아생전 갖고 사우영천 갖고
1: 아울소
0: 전하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장생불사를 헐 줄 알았더니 천명이 이뿐이든지
1: 아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0: 임형세를 허였는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1: 아울소
0: 어?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옥천당을 보량이면
1: 아 사진을
0: 사진

0: 대다리요.
1: 옳다. 일상 출입구멍이 개구멍이요.
0: 아울쏘.
1: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행맥이냐 물것 괜타고 그날은 누룽밥 한 술도 아니 주고 왼쪽일 굶기는구나.
0: 아 배고파 잘 갔어.
1: 진지 잡수는 밥상 보량이면 나는 5첩반상 7첩반상 몽땅 10상 종자상 8선상이다. 뭐 너도 너희 할아버지 잡수는 밥상은 노름꾼들이 아느니라. 골패에 서른도 짜게 채소 같은 아, 나무기용통이 밥상이요.
0: 아,
1: 일본 요리니 청요리니 조선 요리니 양요리니 진수 성찬 고량진미 용미봉 탕이 다 많아도 나는 보통으로 먹는 건 평생 소원이 노룽지요.
0: 아울쏘이다.
1: 아이 얘기 들으면 거 서럽지 않겠냐?
0: 아이!
1: 너희 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0: 아니가 들었고 댕겨놓은 그 할머니구나.
1: 다 서명어다. 원수의 자식은 여러 남매라. 노랭이, 흰둥이, 검둥이, 바둑이, 장돌뱅이, 호박개, 아르롱이, 다르롱이.
0: 아 그렇지.
1: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남겨 담고 너희 여러 남매 기르느라 생일잔치집 건목찜 갈비떼 신세도 많이 졌네.
0: 아울쏘이다.
1: 원통하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서른지고 1년 12달 과년은 13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요런 신세가 어디 있나.
0: 안녕히 가시오.
1: 아울쏘이다.

0: 구릉밥 한 술도 하니 주고 웬종일 굶겨 대는구나.
1: 아우쏘이다.
0: 이달 저달을 다 보내니 이때는 어느 때냐. 이 원래 경칩 지내노니 웬가 찜생이 살아난다. 빈대이는 발 서슬 물고 파리는 털끝마다 꿰어들 적에 날은 더운데 몸으론 벗지 못하고 온유월 삼복 중에 잠을 자면은 꿈에 호랭이만 불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승상댁 십리골 친구들이 삽가중 후려들고 대면서 쫓을 적에 행기를 나가면은 반찬가게 종파가 무섭고
1: 안 그러갔어.
0: 집안에 들어오면 장독대 된장이 무섭고
1: 그렇고 말고요.
0: 우리 주인님이 몇 해 기르던 공 없이 단돈양의 부관에서 서른양에 다 팔아먹었네.
1: 너무 싸게 팔았어.
0: 이내 몸 죽어질 적에 내 죽어도 가다는 어지.
1: 아울수이다.
0: 올개미를 버쩍 주면 주석골이 귀 뒤에가 붙으니 금관자도의 품 가선대부에서 돌아갔네.
1: 사유영광은 지냈어?
0: 이내 몸 죽어지니 너희 여러 남매 정신 하나 왔다.
1: 아울쏘.
0: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염색감마 들어간다길래
1: 아울쏘이다.
0: 본전이나 싸전이나 부친전으로 간 줄 알았더니
1: 아울쏘.

전병훈의 소리, 재담 소리 중 개넋두리였습니다. 이 개넋두리는 죽은 개의 영혼이 무당을 통해 손자 강아지에게 생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재담 소리인데요. 무당이 망자의 넋을 자신의 몸에 받아 한탄하는 진오깃굿을 모방한 작품이죠. 이렇게 군놀이의 뿌리를 두고 20세기 초 새롭게 등장한 극장 무대에서 박춘재 명창의 활약으로 크게 꽃피운 장르가 바로 재담소리인 것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종대 외 여러분의 연주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로 남평 누에다구지 쓴잎 삼천리 좋은 경원 호남의 으뜸이로다 그들은 그리고 지내보세.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기양의 소리 단가 호남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는 부학방송 추석 특집으로 우리 풍류가 좋다는 한 주 쉬어갔었고요. 2주 전에 참여해 주신 사연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3249님, 추석을 앞두고 산 이와 가신 이 모두의 평안을 비는 마음입니다. 진도 다시래기 마음을 실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249님. 모든 곳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8878님, 진도 다시래기 즐거운 주말, 행복할 주말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878님도요. 네. 그리고 8397님, 진도 다시래기 오랜만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제리맘님, 정답! 진도 다시래기 성주풀이 가사도 나오네요. 그래서 검색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답과 더불어 사설에 대한 이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지난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진도 식긴굿 중 희설입니다. 이 희설은 진도 식긴굿의 한 절차로 무녀 혼자서 징을 치며 죽은 망자의 부정과 원한을 풀어주는 천도구시죠. 망자가 저승의 여러 가지의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극락으로 가기를 축원하는 소리, 애절한 희설, 최정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명나시오 천군도 여신이 중복을 가집시다. 정칠 사십을 매월인디 인신 사해일이 대중복이요.

예, 금일만 잡지. 시켓들아 해가 전도 줄게. 여물로 지를 닦아드릴 것인게 세안 극락가 없을 때 세상에 인력 자석도 못해주는데 차 서울 문화원들

0: 일순 경순 다 들여서 당신 이런 일을 해주긴. 세왕 극락했을 때 거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명은 삼천갑대 동방석 진진명, 복은 석순의 가진 복을 경제시켜 주시고, 1년 6달 과년자 특달 소학 소말에 대할 서른 날에 정치를 이파를 강부할 40월 오동계 육석달 365일 번개같이 넘어가도 만 인간 입담 해담 관청 구설 딸기 노망 강기 오픈 행불섭사는 무라로 제해지고 통선한번 12연세 유리사방내에도 앞에서 살 뒤에다는 객기 헛장 놀래장 낙상 살기 밀막사 백사만사가 마음껏 뜻하같이 수홍원 성취시켜 주옵시고, 여그 이매면 탐니 남동문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으니 게 당신이 불쌍한 사람 찍겠으니까 뒤처리하고 왔지. 여기 직원들도 하나 빼놓지 말고 명은 삼천갑대 동방세진 임명복을 석순에 가진 복을 임지시켜주시고 1년 6달 4년 6달 소환 수말에 대하 서른 날에 정치를 입하는 상부월 45월 5동기 6달 365일 번개같이 넘어가도 만 인간 입담 해당 관청 구석살기 노망 강기고불 행불소사는 무라를 예지고 동사람봉 12연세 유주사방량에도 앞에 성사 됐다는 게 기어 헛장 놀랬자 낙성살기 밀망선 마음에 있는 사망 뜻으로 점지고 뜻이 있는 사망 마음으로 점지시켜 손질 던지고 발질 옮긴대로 손에는 짓사망 발에는 짓사망 채순 뭐지 소원 성체시켜 주시고 이 신도 이매매 탐니 가기 곧불 행무소불은 일시로 걷어갖고 세관 극락 옥경 연하당 소품시로 일실 성불대학업사 남아미탑을 간시한 보소.
1: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 불리며 전통춤의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봉 임해방 명무입니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임해방은 7살 어린 나이에 춤과 인연을 맺습니다. 목포 권번의 권번장 함국향 선생이 춤추기를 좋아하는 어린 임해방의 재능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래서 목포 권번에서 승무와 북놀이를 가르치던 이대조 명인에게 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춤을 익혔다는 사실이죠. 머리로 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춤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임해방의 춤 인생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중국 대련에서 생활하면서 당대 경극의 대가 내란방의 공연을 접한 것이었죠. 내란방의 예술 세계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임해방은 장거무와 등불춤, 꽝털춤 등을 배우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는데요. 훗날 매방이라는 예명을 지은 것도 내란방에 대한 존경과 예술적 동경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전국을 떠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 대구와 군산, 부산을 거쳐 서울까지. 전쟁과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오직 춤이었습니다.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며 제자를 가르쳤고 무대에 서면서 자신의 춤을 끊임없이 다듬었죠. 승무와 검무, 입춤, 살포리 춤은 물론이고 삼고무, 오고무, 칠고무, 구고무, 십일고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정립했습니다. 1987년 임해방은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로 인정됐고요. 3년 뒤인 1990년에는 제97호 살풀이춤 예능 보유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승무와 살풀이춤 두 종목의 보유자가 됐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 춤 역사상 우리 전통 춤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의 춤에는 호남 지역 전통 춤의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권번에서 전승되어 온

섬세한 춤 사이와 신하의 정서가 녹아있고 대삼소삼과 비정비팔, 완자거리와 잉어거리 같은 다양한 춤 사이가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그의 춤에는 정중동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듯 하면서 움직이고 느린 듯 하면서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이매방이 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여성보다 더 곱고 섬세하며 유연했던 춤사위입니다. 한과 흥, 절제와 신명, 고요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 몸 안에서 공존했다는 것이 이매방 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이매방 선생은 88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춤은 지금도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춤은 현재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소학단의 연주, 승무 반주 음악.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우봉 임해방 명무를 그리며 들려드렸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주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여민학 1장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널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정신에 개천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개천절을 기억하는 노랫말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위당 정인보의 시를 율창으로 노래하는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유창의 율창, 김종환 전인근의 대금, 강용북의 피리, 김민서의 장구,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율창 개천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의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 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위당 정인보가 지은 시를 율창으로 노래했습니다. 유창의 율창, 김종환 전인근의 대금, 강용북의 피리, 김민서의 장구,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율창 개천절 함께 하셨습니다. 널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 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는 날 개천절인데요. 우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신을 생각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오늘 개천절에 위당 정인보 선생이 지은 개천절의 노랫말을 율창으로 부른 음악과 함께 오늘의 의미 새겨봅니다. 같은 노랫말로 만든 김성태 작곡의 개천절 노래도 저희 어린 시절에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율창으로 부른 노래 들어보니까 같은 노랫말이라 해도 더욱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아쟁앙상블을 위한 보잉굿,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굿, 강원노래, 아라리오,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인데요. 몽유도원도 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음악입니다. 몽유도원도, 이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하고 거기에서 본 바를 화가 안견에게 설명해서 그리도록 한 그림입니다. 안견이 이 그림을 1447년에 그렸는데요. 꿈에서 깬 안평대군이 자신이 꿈에 본 모습, 그 풍경을 안견에게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안견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사흘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이 그린 그림에 직접 몽유도원도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작품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기문에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작곡가 이고은은 안평대군의 꿈속 풍경을 그린 몽유도원도를 국악관현악곡으로 만들었는데요. 몽유도원도가 안평대군의 꿈속 풍경을 그린 거라 하면 작곡가 이고은은 꿈속 풍경만이 아닌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곡의 전체 구도를 현실 세계, 도원 외곽, 도원 입구, 도원의 경치,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스케치를 했는데요. 실제 음악을 구성할 때는 서주와 안평대군의 섬은 도원

외곽, 도원 입구, 도원의 경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노래가 포함되고요. 악기 편성은 소금, 대금, 피리, 생황, 해금, 소화쟁, 대야쟁, 가야금, 거문고, 양급, 타악 이런 편성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듣겠습니다. 조정규의 노래, 계성원 지휘, 안헌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잎사꽃 흐드러지게 핀 그곳. 꽃이 지기 전에 그려라. 그 그림을 몽유 도원도라 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듯 절벽을 구비도는 물줄, 구슬방울같이 흩날리고 큰 산 휘둘며 연기 같은 안개 피어나네. 아득히 구불구불 뻗은 길은 벚꽃비를 맴도는가, 물은 아득히 흘러가니 별.

그림으로 두고 보니 참으로 좋으시고 자부하건대 수천년을 전해지리라.

이고은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들으셨는데요. 조정규의 노래, 개성원 지휘, 안헌영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하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전해서 완성된 그림 몽유도원도를 관현악으로 그린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이고은 작곡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이란 음악 준비했습니다. 제목의 보잉 굿이란 표현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잉은 이 곡이 아쟁 앙상블을 위한 것이라서 아쟁의 보잉이란 이름을 썼고요. 또 굿이 제목에 나오는데요. 굿과 작곡가 자신의 또 다른 깊은 무의식을 대비시켜 그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굿음악에 나오는 여러 장단을 모티브로 해서 아쟁 삼중주 곡을 만든 건데요. 이 곡이 특징적인 것은 굿 장단을 타악기에 맡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대의 소아쟁과 두 대의 대아쟁으로만 장단을 표현했습니다. 작곡자는 찰현악기이자 발현악기인 아쟁이 장단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혹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각 부분의 제목이 연주자들이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그 서정을 일러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그시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안고 차분히 가라앉히며 활력을 가지고 신이 나며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굿 장단으로는 진쇠, 언모리, 터벌림, 터벌림모리, 푸너리 등의 장단과 그 리듬골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굿 장단의 강렬한 어조와 에너지 넘치는 리듬 구조를 아쟁의 소리로 담아내고자 했고요. 장단의 리듬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장단의 호흡을 선율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단을 축소, 확대 혹은 해체하기도 했는데요. 작곡자는 무아의 경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각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했습니다. 또 저마다의 자아와 고민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각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기운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밝은 에너지를 이 곡에 투영시켰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듣겠습니다. 이신혜의 소아쟁, 이화연, 김참다운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들으셨는데요. 이신의 소아쟁, 이화연, 김참다운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석대가 타악기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들려주는 역동적인 음악 풍경 함께 나누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 굿이라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경기 도당꽃 장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인데요. 선율악기 가야금과 타악기 장구와 징을 위한 음악입니다. 경기 도당꽃에 있는 다양한 장단을 활용해서 쓴 곡인데요. 작곡자는 특히 경기 도당꽃의 장단들에서 강한 에너지와 유쾌함을 함께 읽어냅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와 유쾌함을 곡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신을 모시는 경건함을 표현하는 도살풀이 장단으로 시작해서 신을 위해 흥청거리며 노래하는 가래조 장단, 또 굿판 특유의 긴장감을 표현한 터벌림 몰이 부분, 굿판의 신명을 표현한 자진 굿거리 부분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 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법과 음계를 사용했는데요. 화음을 많이 쓰기보다는 노래의 선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곡을 만들었습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 굿 듣겠습니다. 하지희의 25현 가야금, 이현철의 장구와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장단 노름이 일품인 음악이죠.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꽃 들으셨는데요. 하지희의 25현 가야금, 이현철의 장구와 진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라는 곡입니다. 제목에도 보이듯이 작곡가는 강원도 지역을 생각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미있는 놀이 노래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곡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러 놀이 노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나, 이거리 저거리, 한알대 두알대, 꼬공꼬공 꽁서방, 말꼬리 이끼놀이, 부엉이 소리, 꾀꼬리 소리, 칭칭이 소리, 싸시랭이 노래 등이 여기에 동원된 강원 노래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익숙한 선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친숙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노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음악으로 투영되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 듣겠습니다. 이진솔의 노래, 변상엽의 대금, 권도윤의 피리, 전상현의 해금, 김주희의 가야금, 김슬지의 대야쟁, 우민영의 타악,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창두께 목이 앞에 덕서리 7, 8월의 무서리

꾀꼬리 소리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꾀꼬리 소리로 넘어가드래요. 허리 쭉 허리요. 아 짜장 또 메모. 허리 쭉 허리요. 아 짜장 또 메모. 내 곁에 누가 있나? 내 곁에 누가 있나?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요리 와라.

노래로, 소리로, 악기 표현으로 강원 노래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고은 작곡의 강원 노래 들으셨는데요. 이진솔의 노래, 변상엽의 대금, 권도윤의 피리, 전상현의 해금, 김주희의 가야금, 김슬지의 대야쟁, 우민영의 타악,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재밌는 놀이 노래들을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고은 작곡의 아라리오입니다. 아라리오, 우리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가야금 오중주 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지역 안배도 하면서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아리랑으로는 해주 아리랑, 구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과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곡들이 한 곡 속에 엮여 있는데요. 이 곡들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의 변화를 시켜가며 변주를 하면서 나오기도 해서 감상의 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라리오 듣겠습니다. 추노가랑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을 엮어서 다섯 대의 가야금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었죠. 아라리오 들으셨는데요. 해주 아리랑, 구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과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렇게 익숙한 음악들이 한 곡으로 엮여서 가야금 오중주로 듣는 민요가 참 신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고은 작곡의 아라리오 들으셨는데요. 춘호가랑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이고은은 2025년 제17회 아르코 한국 창작음악제 국악 부문에 당선이 돼서 대금협주곡 숨생시를 연주했고요.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과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에서 작곡 위촉을 받아서 많은 곡을 써온 작곡가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이죠.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작곡가 이고은의 음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몽유도원도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굿 25현 가야금을 위한 신마지굿 강원노래 아라리오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대풍류는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이종대의 피리, 김방현의 대금,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그리고 마무리 가락으로 굿거리 들으신 음악이었죠. 대풍류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김방현의 대금,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곡들 준비했는데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고요.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가 운담 풍경 들어보려고 합니다. 운담 풍경. 이 말은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제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예상되리라 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단가 운담 풍경을 장서윤의 소리, 이준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담 풍경

먹선우.

0: 걸거나 허드렁거리 오더라.
1: 어디?
0: 그때의 심황후는 부귀는 극진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하루나 농난간에 핏기 앉어 주어른
1: 제한소
0: 만주

죽은 전우 견딜 장천하유라

심청가 중에 추월만정 대목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단가 운단풍경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운단풍경은 송대 인물 정명도의 시 운단풍경 근오천에서 가져왔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개천절에 맑은 정신 함께 나누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0: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주소 만복이 되가요. 어서 치고 술묵새 미역국에 땀난다. 만복국 되가요. 수복도 되가요. 문여서 문여서 치신 밝기 되가요.

장세야. 우리가 밤낮 우웅마 캥캥 말 것이 아니라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 가정의 자정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렇지.

이제 피양서 훌훌 떠내다는데 기상청구 다 보시고 떠나는데 비양대동강을 흘러지나 매직고개를 훌훌 넘어서서 솔물이 주막거리 황주 진등을 얼른지나 주막거리 황주 진등을 얼른 지났구나 주막거리 황주 진등을 얼른 지나 월파두에 숙수하고 황주원을 얼른 지났다 국밥 알복석 고기 황주 술참하고 한양을 바라본 헐적의 한편을 가만히 바라보니 어찌 들었느냐 3월 3일날 염자나 들고 호자먼 펜펜 나무나무 손님 나 거지꽃 피엿 춘몽을 들쳐 원산 떠보들어 군산은 용종 대산은 울어 울러 그얌족족 천리의 시내 물은 청사로 돌고 이골물 쭈르르 저골물이 좔좔 열이 열골목을 한대로 함수저 중방자 지방자 언덕조 구비조 건넌 평풍상을 마두 꽝꽝꽝 울리지 한편을 가만히 바라보니 잔디 주르륵 깔린 때로 왠가 김석이 구르문다 왠가 김석이라는데 어떤 김석이 모였나 공부자의 작준 춘원 철비라던 계림이요 삼국사명 그동

누구 사냐 저격하던 저다람이 강수동 유영양 슬피워는 잔나비 개많은 여우 날랜 토깽이 노이 사출 너구리 앙큼수쿠 노로승냥이 사슴 이런 동물들이야 이리 뛰고 저리야 뛰고 더부렁거리고 노는구나 그런 구경을 못하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화초가 심었지 8월 부영의 군자료 만단 추구실의 홍영화 아양부동 월량홀에 소식 졌던 한매와 진수유량 거동시 불교기는 복숭아 월천단계 한계지 양양의 향문 심리개와 꽃 노예 성성지갑에 금부야도의 봉선화 9월 9일 용산음에 구개할 줄 모란화 이화 만지 불개문하니 장신군중의 백꽃이며 70계절 노장할제 향단 충풍에 예살구 꽃 전태산을 들어가니 양변 만난 애격자 자각이면 조국하를 못 이겨 예하던 두견화 예견하던 두견화 원장 이별 당도하니 홍천왕도 앵도하 보란화 노화 개화 화구 국화 성류화 해당화 양이

라 금년화 노수화 해철초 진달래 노방초 정장 진향과 소영주 우준선 이면 치자 향마 은금 이면 치자 개도 은향 호도 패도 연길 능금 금주꿀 통영꿀 용안 내 진흥금 호도 청류 성류 은행지자 피자 오미자 감자 배추 생율 능금 차 야자 차 도가 자제는 화초갑 이래저래 흔들거리고 동남북 것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거리고 춤을 춘다 또 한편을 봐라.

어떤 행운 일자를 누명한 밝혔던 기록이 저 뻐꾸기가 구름운다 이 산 뻐꾸기 저 산으로 가고 저 산 뻐꾸기 이 산으로 이 산으로 가면 뻐꾸기 저 산으로 가 뻐꾸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또 한편을 바라보니 따짜구리가 우른다 커나큰 벌판에 고목 남아있는데 앉으면 따르르 오르면 따르르 저 따짜구리 지나가고 그 뒤에 오는 김성은 어떤 새가 울음온다 저 헬미새가 울지 무곡 헬미새 온다 땅에 손주 아들의 손주는 등에 얹고 딸의 손주는 땅에 걸려 뚱뚱 춤마치며 사랑 사랑 안에서

죽게 생긴 저 할미새 새들이 울음으로도 아들의 손주운 땅에 그 딸의 손주운 등에 둥둥 둥둥 둥둥 내 사랑 이런 새가 울고 새들 김성이 울어도 풍악을 갖춰서 울죠 이 제비 뭐냐로 뱃을 고퍼먹으러 굶어온다 풍악을 갖춰서 울음놓는다 접댕이는 피리를 불고 두갱이는 젖대를 불고 앵무새는 해곰을 키고 참파리는 채곰 불고 왕파리는 새왕 왕거미는 줄을 타고 내비 한놈 춤을 추나고 둥실둥실로 울거리고 춤추다 요런 새들 김성을 다 구경하였습니다 아니 자 이런 날 저런 걸 다 보자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어서 가자 거기서 회를 떠내다라 그런데 이 노정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그 어저께 다 들으셨죠 뭐 똥골에 빠져서 비단 옷 입고 또 목간 해드리고 저 장마리라는 데서 도장꽃을 요새 했는데 그 장마루에 영을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상전 상당주님 중당주님 하당주님 상전 내려서 다 북이 늘어 데리고 또 안주 약주 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걸 쭉 이제 또 이제 내조로 나오면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 그 또 자꾸 이렇게 그것만 하게 되니까 그게 가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는 것은 여기는 이제 육지선 이제 이런 구는 곳이고 저 도서에 도서에 가면은 또 좀 또 좀 한 여기 두 시간이면 거긴 세 시간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행편 칠산 발음 눈용마를 타시고 예행편을 가시나 칠산을 가시나 아염도안 서풀 끝점 무치 떼머리 큰머리 개안 영중 사목 좁은 골목 울산 이런 데를 댕기면서 이건 이제 도당코스 저 도서로 가면 또 다릅니다 왜 그래 다르냐면 그 말이 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이 말을 들어할 것만도 또 그 뒤에 바로 발 없는 용마를 타고 만경 재팔 다녀와도 한 물거리 억수만냥 태를 내게 해달라고 그 봉죽을 내야 꽂고 또 배치기 하면서 벌이 잘한 배나 이 배치기가 있어요 뭐 앞서에도 다른 그것도 다 구경하셨겠지만 그 배치기라는 거 있고 또 고사 축원도 어지간한 배로

사궁이 토사궁이 좋아서 양쪽에 손을 걸어들고 두리둥둥둥 울리면 푹을 울리면서 그것도 거기도 또 재미있는 거 있고 또 그 거기는 또 사든내를 찾아서 여기는 막댕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사든내 찾아서 그 어린내 이제 그 어린내를 낳는다는 것을 대장청두로 나와가지고서 어쨌든지 그 사든내라는 것은 이제 그 남자 둘이 주고받는 거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지로 있어요. 그러면 사든내를 보내려고 방방곡방이 댕길 때 통진기파 얼른지나 부평장청 얻어먹고 인천한산 얼른지나 시험강청 빌어먹고 그 골마다 다 읽읍니다. 읽어가지고 그 사든내 어디 갔나 그래도 거기에 이제 또 반갑다 타령하고 그 길이 그러니까 육지 도당구선 세 시간을 한다고 보면 성구수는 2시 반이나 돼야 끝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곳곳이 다르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경기도 도당구수로 들어간 겁니다. 저 장봉이나 띠엄 살섬 안산 세옥에 틈범미 시방도 허죠 하는 데는 이런 데 하는 데는 그 선협생에 대한 주권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오늘은 힘이 들어서 이거 뭐 나 혼자 이 남자가 그래서 내 네 다섯이 하는 건데 나 혼자서 이게 녹음이라도 이러고 하니까 좀 네 그러니까 그 곳곳이 달래되는 것만 아시니까 요담에는 이번에 KBS에서도 참 많이 공로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잘해야 많이 그 뜻을 다 아셔서 이거 좋은 건데 이제 요걸로 끝 마치고요 수빌 프레메기였습니다. 수비가 첫때 제일이니까 수비를 필에 먹이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장구 치고 징 치고 그리고 이제 풀어 먹이는데 들어보십시오. 수비 먹고 가자. 그때는 이제 내가 그때는 뭘 들냐면 활하고 촉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비 필에 먹이갈 때는 이제 장구 치고 징 치고 이제 이 악사가 이제 춤을 추어가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수비 필요 음악이라 가자. 활을 들고 이제 춤을 동서남북에다가 다 모두 이렇게 쏘아는 그 장구 잡신 그 수비를 쏘아내려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장구 치기 크게 치세요. 네, 이렇게 치고서 왔소. 군웅님 말씀이 너 어째 숲을 피로 먹인다니 왜 못 사느냐. 내 서른 근본을 들어와서 왜 못 사느냐 하면 상청은 38 중청 28 하청 예레달 수비요 날론 주면 주먹이요 피면은 손길이라 나를 잘 먹여주면 이 동네 방석에 가지낙배야 처치우 성인은 상구가야 딜 때야지 나를 후이 먹여주 야 그래서 못 사느냐 내가 그러면 또 먹고 가자 이걸 그 한 잔 먹여줘서 이제 한 잔 먹여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물도 떡도 좀 떼버리고 또 나물도 좀 하고 이제 과일도 조금씩 떼버리고 또 다른 수비를 또 쇠 먹이러 가는 겁니다. 수비 풀어 먹이자 먹고 가자. 한참 이제 활을 들고 또 치다가 뭐 활하고 살하고 꽂은 거 뒤다 감추고 너는 왜 또 못 샀느냐 군웅님은 다 보셔 숙일 수도 없지 왜 못 샀느냐 나는 해산영산에 간 숲입니다. 어이구 그러면 그거 그러면 여기에 보내는데 그것도 한 잔 먹고 그 근본이 있습니다. 내 서른 말을 들어보소 아이고 배야 야 순산은 구해하고 후산을 못하였소 청종제 가물치 백도라지 좀 사주면 순산 구해

시켜야 되니 대야지 나를 후이 매겨주오. 피 묻은 옷 걸레를 씌어 닦고 한거머리를 씌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나를 잘 먹여준다면 카카 고이 동네 방석에 숨 차는 고이 시키고.

이거 모두 죄의 행사인데 안 보세요. 다른 동네 이러니 실언이 우러니 할지라도 할매가 또 싹싹을 쉬어. 왜 못 샀느냐? 나는 해상양산은 잘 먹고 간다고 칭찬하고 가는데 나는 제갈양산입니다. 제갈양산. 제갈양산은 무엇이냐? 내 서른 말을 들어보소. 네 살에 부천망아 다섯 살에 어머니 잃고 여덟 살에 들어가 시집이라고 보냅디다. 남녀 칠석 부동생이라고 해서 여덟 살 먹은 뒤에 보내대 말며느리로 보내는데 발짝 기바 가야 시어머니 골짝 보면 기축하면 배축하고 시집살이가 시험없디다. 제일 시험을 보듬도 신유가 더 밉디다. 이리 고자질 저리 고자질 살 수가 전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낮이면 낮잠 자고 밤이면 토족질. 이 생각다 못해 아 새끼 서흡을 때려미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 끝은 안고 메고 한 끝은 목에 매니 거중중천에 뚝 떨어지니 연결하고 내가. 자 그것도 매개 보내야지 그러시겠느냐 하니까 나를 잘 먹이지만 이 동네 방생에 그러나 큰일을 없도록 해야 되다 해서 한잔 먹고 가자. 그래서 또 거기다 이제 떡하고 이걸 모두 쇠보내라. 이것이었다. 먹고 가자. 제결양산 먹고. 자꾸 우리 동네 다른 동네 이러니 싫으니 울으니 할지라도 장말 지저불랑은 여기 오신 관중 양반이나 KBS 오신 여러 양반들도 이런 이름 꼬아긴 여쳐주고 승인은 상구가야 못돼 아낀 철 이말리로 졸강으로 보내는데 먹고 가자. 예, 이래서 너 왜 또 못 사느냐? 나는 호영산 간수입니다. 호영산. 호영산 이래만 옛부터 이르기를 저 광주 철매산은 아우고 또 이 우리 서울의 인왕산은 성림이야 대호 시황도 있어요. 없는 건 이제 우리 눈에 띄지 않아 그렇지. 있습니다. 다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있는데 호영산에 간 숲인데 자 이거 얼른 먹고 가자. 뭐 덕담하면 한이 없으니까 나 이 호영산 지 중하니까 이거를 덕담하고 할 거 없이 다 어서 먹여봐. 제일 무서운 숲이야. 또 먹고 가자. 성청 38, 중청 28. 내 많이 먹고 물러서 해산길에 가던 영산. 내 많이 먹고 물러 수설영산 먹고 가는 영산. 내 많이 먹고 죽어 불에 타주고 죽은 영산. 내 많이 먹고 죽어. 자, 다 먹고 가서 수비를 다 풀어내겠습니다. 아니 이 군웅께서는 이제 수부 필요먹이면 다 한 겁니다. 요 뒤에는 뒷전이요. 이거리 저거리 해도 뒷전이 종로니가 지리고 이 뒷전이면 아주 지글 그걸로 막을 막습니다. 근데 뒷전에는 이제 수비가 내가 뭐 하설령산 이거 다 풀어먹이면 나중에 뒷전이 어떻게 조금 냉겨야 뒷전이 하죠. 그때는 벙어리 수비도 들어오고 장님 수비도 들어와 점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끝머리에는 뭐냐 하면 아주 미리 얘기해 왔어요. 막대기라고 했어요. 막대기 허성애비 그래서 이렇게 집에다 사는 거지 크게 만들어 놓고 화상을 그려 놓고 거기 이제 신도 걸어 놓고 불알도 걸어 놓고 다리도 흠숙하게 그려 놓고 귀도 대문짝만하게 해 놓고 코도 마늘짝만하게 해놔 집신짝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어 흐막하게 해놨죠. 상투루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동네고 그걸 해놔야 잡기 잡지는 그 사람이 쳐 뜯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심술이 심술 좀 해야죠. 심술이 이렇습니다. 심술 굴문 들어보 창문방아 기석 벗고 조상난데 처음 주고 옹기장사 잣대 주고 길 가는 사람 좁아다가 해지면 내 안 놓고

두 누나의 똥치라고. 붉은데 부채지 장을 입은 말똥치고 발 쏘는 놈 등치고 이렇게 심술이 코야 콜내며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계절의 시계는 참 정확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놓치면 아까운 제철 먹거리들이 우리 밥상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가을 햇살과 흙내음을 듬뿍 먹으면 포슬포슬한 고구마, 달콤하고 시원한 배, 그리고 깊은 향기를 품은 표고버섯까지. 흙 속에서 단단하게 여문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으로 우리 몸속 찌꺼기를 내보내주고, 또 수분이 가득한 가을배는 건조해진 목과 입안을 시원하게 달래줍니다. 또 가을볕을 오롯이 쬐고 자라는 표고버섯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귀한 영양소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을 무탈하게 살아낼 힘을 열매 속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지독했던 더위와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제 안의 영양을 가득 채워낸 가을의 선물들. 이 자연의 선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그 힘으로 내 몸을 귀하게 보살피면서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강원도 정선 밭 일구는 소리 괭이 소리입니다. 소리의 김석수 외 여러분입니다.
1: 오호 괭이요,
2: 오호 괭이요,
1: 조심하게.

0: 지지 말고 짓게
1: 오하게요
0: 나무 밭을 짓지 말고
1: 오하게요
0: 이래다가 보면야
1: 오하게요
0: 서산해가 다 넘어갔네
1: 오하게요
0: 옥주공산 다 넘어갔다
1: 오하게요
0: 지부도 돌아가자
1: 오하게요
0: 한잔 술을 먹고 보자
1: 오하게요
0: 능감 할머니 자고 보자
2: 오늘 첫 곡은 강원도 정선 바댈 구는 소리 괭이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석수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이 가을에 놓치면 아쉬운 제철 식재료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제철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것, 그건 봄부터 여름까지 수고한 내 몸에게 가을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참 애썼다 하면서 대지가 길러낸 온전한 보약을 선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달콤한 고구마도 넉넉히 찌고 또 표고버섯 숭숭 썰어 놓은 구수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으로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일요일 아침에 솔바람 물소리 출발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만나보시고요. 실속 경제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도민요 군배 타령 준비했습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입니다.

서도민요 군배 타령이었습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안학년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에 머물러 봅니다. 1970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우리 소리를 즐겨 들으셨던 분이라면 안학년이라는 이름이 반가우시겠죠. 판소리와 창극, 민요를 넘나들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리꾼입니다. 전남 광산군 송정리에서 태어난 안학년 명창은 아버지 안기선 명창에게 어려서부터 소리를 배웠습니다. 이후 정응민과 장영찬 명창에게 배우며 소리의 바탕을 다졌고요. 1968년 서울에서 열린 판소리 경연대회를 계기로 1970년 상경해 김소희 명창의 문화에서 공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소희 명창에게는 소리뿐 아니라 인물에 어울리는 말투와 표정, 몸짓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발림까지 두루 익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은 기량은 방송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던 시절 여러 방송사의 창극 프로그램에서 주역을 맡아 활약했는데요.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안학년 명창의 이름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타고난 성음에 탄탄한 소리 공부, 여기에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연기까지 판소리와 창극을 두루 소화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겠죠. 안학년 명창은 1981년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흥보가와 심청가의 완창 녹음 그리고 여러 민요 음반이 남아있어 지금도 그 소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흥보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부분은요. 아동방이 군자지국이요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도승이 흥보집을 찾아오는 중타령까지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하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와 박 속에서 쏟아지는 보물을 먼저 떠올리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그 행운이 찾아오기 전 흥분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놀보의 심술이 펼쳐집니다.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고 딱한 사람에게도 심술을 부리는 모습을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그 행동은 얄밉지만 사설을 풀어내는 말맛에는 절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반면 집에서 쫓겨난 흥보의 사정은 갈수록 막막해지는데요. 가족을 먹여 살

0: 살리기 위해 남의 매를 대신 맞고 돈을 받는 매품까지 팔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구박뿐입니다. 이렇게 서러운 처지에 놓인 흥보 부부 앞에 도승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실 중타령인데요. 중이 흥보의 집을 찾아와 동량을 청하자 흥보는 울고 있는 아내에게 밖에 중이 왔으니 울음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이제 흥보의 삶에 변화가 생기려는 지점에서 오늘 감상을 마치게 됩니다. 들으시면서 안향렴 명창이 인물마다 목소리의 표정을 어떻게 달리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놀부가 호통을 칠 때와 흥보가 사정을 할 때, 또 흥보 마누라가 서름을 쏟아낼 때의 말투와 호흡이 저마다 다를 텐데요. 말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안일이와 장단에 얹어 부르는 소리가 이어지면서 웃음과 안타까움도 함께 오갑니다. 익히 아는 이야기 속 인물들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향렴 명창의 소리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아동방이 군자지구기어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도승이 흥보집을 찾아오는 중타령까지 이어듣겠습니다. 43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고요. 오래된 음원임을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동방의 군자 지국이 예의 지방이다. 십시일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아마도 일종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랬다. 경상 충청 전라 삼도 오름에 사는 형제가 있었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였다. 놀보가 본디 심술이 사나워서 밥만 먹고 나면 심술 공부를 하는데 꼭 이렇던 것이었다. 대장군 막 벌을 보고 오고 삼살방의 사곤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분한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채유를 뜯게 붙들었다. 해가 지면 은내여 죽고 초라니 보면 딴나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 질장만 보면 관을 짓고 다 큰 큰애기 겁탈 소절과 보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만금 변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안진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애기뱀 부위는 배를 차고 길가 허방 놓고 옹구전에 말 달리기 비단전에 다물총 놓고 찌놈의 심술이래 눈이

이런 제기를 못 들로니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느니 형제 윤긴듯 할 수가 있겠느냐. 하루는 착한 흥보 동생을 쫓아 낼량으로 내 이놈 흥보야, 너는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여 자식 새끼들만 이물듯 퍼놔두더니 보기 싫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서는 너도 나가거라. 아이고 형님,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는 모르오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 말 말고서 나가! 흥보가 기가 막혀!

0: 아이고 형님.
1: 놀이방 앞에 그거가 늘어 없죠. 형

기 없이요 잘 가거라. 울며 불며 나갈 적어 서산에 해루앉지고 월추를 동지원 그 탈을 쏟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를 할 거라.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 내가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 후회 후식 먹고 입고

가르까 산중으로 찾아갈 거네. 기곡 삼구라 태백산 산중가 사흐정한 건들 행물이 귀하여

기도하지 좋은 명을 복덕이오 인심 원소요 한디 빈집 한가에서 있다 잠시 진집을 다루볼지 집과를 말한

또이기여 흠 떨어진 유채군이 바로가 없는 산손다시 들어불고 들바른 아가불 헌문

갈제 셔른 손패기 어리되었다. 그럼저럼 성현동 복덕촌이라는 곳을 당도하여 세월을 보내는 뒤 하루는 흥보 자식들이 앉아 먹을 곳으로 어미를 조른한 뒤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육개장 국에다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좀 해줘.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대요. 흥보 큰아들놈이 나앉더니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왜 고동부살이 성음으로 부르느냐.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려. 어머니.

어른자시 그를 뵙기엔 누가

이리 한참 설리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나 읍내 좀 다녀와야겠소. 아니, 읍내는 왜 가세요? 호방한테 가서 환자 서면 얻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해야겠소. 흥보가 들어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지리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종종 메이어 조세 각근을 달았소. 떨어진 헌망근 갑불 관대 쪽에 땅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독포 실뒤로 종종 뒤엎고 분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번째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으식삐식 건너간다. 이러고 들어가다가 호방을 만났지. 아니요, 박생훈 아니시오? 알아맞혔고. 그런데 박생훈 웬일이시오? 나 호방한테 환자 쓰면 얻어볼까 하고 가는 걸세.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아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런지. 박생원, 그럴 게 아니라 품을 하나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 같으면 팔고 말고 히요.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30냥은 꼽아놓은 돈이오. 그리고 말 타고 가라고 맛싹 단냥까지 제지해 놨으니 그 품을 한번 팔아보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 그돈 단냥을 날려주지. 저하전, 그동을 보아라. 괴물을

나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흥보 좋아라고 지르창 박그릇 속 나서서 얼쓰구나. 좋구나. 돈 받은 돈, 돈 받은 돈, 돈.

나온다. 흥분바 누라 나온다. 흥분바 누라 나온다.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너와 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큰 본을 자네 하나. 잘난 사람도 못나는 돈을 못나는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치고 그걸 가진 돈. 부의 공묘에게 붙은 돈. 이 놈의 돈아. 돈 봐라 돈 봐라. 여보 영감, 그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이 돈 속을 알면은 일낼 돈일세. 어서 말을 좀 하시오. 아,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개만 맞으면 아, 한 개에 30냥씩 30냥은 고반은 돈이요. 그러니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이 돈 가지고 어린 자식들을 구하너소.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중앙 가장 몇 푼 바라먹고 산다.

무적어가 무명지 초라.

마왕 팽용룡문 곤장 안대를

자식들이 물소리 들은 개운 마양으로 말끔히 일어나 앉았겠다. 아버지, 백년 가시오? 오냐, 백년 간다.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백년 가시거든 나 담뱃대 하나 사다 주시오. 애끼 후리 아들놈 같으니라고. 흥복 큰 아들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너는 또 왜 부르느냐? 아버지, 백년 가시거든 나 각시 하나 사다 주. 아침밥을 지어 먹고 백년골을 내려간다. 아유, 아유, 나를 가며.

신세는 누유호여 이적이 오유기 웬일이냐 백년 고로를 당도하니 제다보르다 대장이요 내리오 부부아버지 숙종

배령을 당도하여 칠척을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매를 맞느라고 야단이 났거나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나도 한번 엎드려볼까? 볼기를 까고 엎졌을째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아여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군. 아니 박생원 웬일이시오? 참 박생원 골았어 골았어. 아니 골타니 계란이 골지 사람도 골라? 그것이 아니라 박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매 열 대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벌써 떠났어.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요 뼈대가 굵직굵직하니 맷집 좋게 생겼습니다. 네? 어젯밤 우리 집 마누라가 가는지 못 가는지

0: 선본이나 평안히 어서 내 집이라 들은 서면 엿달라고 우난도 먹은 떡 써주마고 달을 내리고 마누라가 막내를 안고 있다가 저 건너서 작지 짚고 절뚝절뚝하고 오는 모양이 흥보가 매를 많이 맞은 것 같구나. 흥보 마누라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영감 매를 얼마나 맞았소 장쳐나 좀 봅시다. 장쳐고 상쳐고 저리 비키시오. 내가 매 한 개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알시구나 잘시구 알시구나 잘시구 능감이 엊그저꺼 백영지기를 가시구 부디매들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가 아는 저로 빌어 떡은 매하지 맞고 돌아오신지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옷을 헐벗어 둔다는 좋고 불 봐주가도 나를 좋은데 얼씨구나 저씨구야
1: 흥보 양주가 거립대춤을 한번 추고 나더니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아 건너 마을 형님 댁에나 한번 건너가 보시오. 아니 만일 건너가서 보리나 주면 어떡하게. 아이고 흉년에 먹기는 쌀보단 보리가 더 낫지요. 아 이 사람아 누가 그 보리 말인가 몽둥이 말일세. 흥보가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리를 볼짝 심면 절대 떨어진 헌팔인 파랫줄 종종 미어 조세가 그늘을 달았소 떨어진 헌망근 갑불관자 조교 땅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띠를 종종 기어 고픈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소리 아침 찬바람 우여 끓음쳐 손을 불며 가만 가만 건너간다. 이렇고 들어가다가 놀부 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이고 이 작은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냐 큰 서방님은 어떠하시며 마당쇠 너도 잘 있었느냐. 아이고 어째서 건너오시었소. 어쩐 말이냐. 아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인지 아침서부터 심술이 나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소. 지금 들어가셨다가는 큰 벼락이 날 터이니 어서 이대로 건너가시오. 흥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형님 동생 흥부 문안이오. 놀부가 가만히 듣더니만은 아니 여보시오 날 보고 형님이라니 당신 집 잘못 찾아왔소. 아 나는 5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디 형님이라니 방치도 않는 말씀이오. 어서 다른 데로 가보시오. 흥보가 기가 막혀 빌면 될 줄 알고 형님한테 한번 빌어보는디 투수

그저께 한

0: 하시고
1: 헌법
0: 자동 체험 중이가 싫거든 내명계가 써버리기네 양단가 주옵시면 죽이든 자식을 살리거든

0: 대논이 뗄 수가 없지.
1: 그렇지.
0: 오, 네가 바로 그 흥부냐? 너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예, 마당쇠야. 저 건너 동편 처마 끝에 가보면은 내가 지리산에서 근목 좋은 박달몽둥이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온유월 복날 개잡도 돼야 되느니라. 놀부름 가동부소 지리산 몽둥이라 문 위에 번뜩 들고 내게 놈 강도놈아. 잘 살게 내 복이요, 못 살게 돈 네 팔자. 굶고 먹고 내 복을 든다. 변성을 주지 않건들 마당 두지 않아요. 다 물을 다 보내들었어. 내나 주자고 두지 걸며 전관 주지 않건들 전록바 금경하나요. 가득가득이 환호를 지어 대돈에 들었으니 너 주자고 쾌돈 얼며 지경해 주지 않건들 구젠방 우리 까네 때 두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돗궁개며 쌀에게 주지 않건들 한개 백개 수백마리가 턱턱하고 꼭 좋으니 너 주자고 닭궁개래. 몽둥이라 드러내고 내놈 강도로마 좁은 골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잡치듯 다른 거는 군에게 치듯 땅땅 철펑. 아이고 형님 방 터졌어.

놀고 들어가거들랑은 놀보 계집이라도 좀 후해서 전국간에 타서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깎으로 쥐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아니 아지뱀인지 통화뱀인지 사람이 귀찮아 못 살겠구만. 언제 전국을 갖다 맡겼간디? 알아돈 알았어. 하고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은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 씨한테 뺨을 맞고 보니

보았어.

에운 그거 은 뭐

흥부 마누라가 막내를 안고 있다가 저 넘어서 절뚝하고 오는 모양이 자기 영감이 분명하거나. 아이고 여보 영감, 그래 얼마나 가져왔소? 말도 마시오. 형님 집에를 갔더니 어떻게 많이 장만해 주시던가 시.

큰 먹고 짊어지고 아 요 앞에 강경모퉁이를 당도하니 아 웬 키가 구책이나 되는 놈이 한 서너 놈이 나타나더니만은 내 이놈 목숨이 중하냐 재산이 중하냐 하더니만은 내가 가지고 온 돈 쌀 몽땅 빼앗아 가고 이렇게 죽도록 매만 맞고 왔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그럼

갑이 내놓은 사연처요. 북난 내놓은 사양상이라 형님 속도 내가 그리고 시송님 속도 내가요.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터면 중한 가장 못 먹이고 어린 자식을 베끼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마누라가 죽고 내가 살면 저 자식들을 구구이구리에 차라리 같이 죽세. 우리 서로 위여 잡고 죽기로만 작정을 건다. 이렇다시 설리울제 이때야 박흥보를 살리량으로 중이 올라오는데 중아 나온다 중을 나온다 어디 헌유 다 떨어진 송락 이 송지고 저리도 송지고 도당도당 지은장 삼실 뒤를 뛰고 채굴의 만이 따라 저절 저걸 저가 그렇지 않고

0: 장래 소소 공도 개영 해양 삼천 세련만 봉기 주산 그라 수고하세요. 왕비전아 수제년 국대비르가 범중년 나무가비 다운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올라갈 때 흥범문전을 당도하니 개광봉 짓고 나니 이대에 동양 왔소. 흥부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오지 마오 방금 중에 왔으니 우지르를 마오.
1: 안양년 명창의 소리로 흥부가의 첫머리부터 중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박을 타고 부자가 되는 익숙한 결말에 앞서 흥본의 식구들의 사정을 찬찬히 따라가 봤는데요. 책으로 읽을 때는 지나쳤던 말 한마디도 소리로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안양년 명창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의

머물다 만나봤고요.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재천 사장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1부 마무리곡 수제천 사장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곳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약 2년 동안의 긴 세단장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부산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인데요. 이번 전시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던 그 격동의 시기,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치열한 시선을 조명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당대 거장들의 대표작들이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해방 직후에 복잡한 사회상을 담아낸 이퀘대 화백의 군상 연작과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출품돼 화제를 모았던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 걸려 있습니다. 남쪽 바다 어부들의 펄떡이는 노동과 한국적 자연을 그려낸 거제 출신 양달석 작가의 목동, 그리고 한국 인상주의를 개척한 오지오 화백, 그리고 이중섭과 박수근의 귀한 작품까지 무려 700여 점에 달하는 작품과 기록 자료가 펼쳐집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은 오랜 준비 끝에 다시 문을 연 만큼 공간도 한층 쾌적해졌는데요. 전시를 둘러보신 뒤에는 새롭게 단장한 야외 조각공원을 산책하거나 탁 트인 카페에서 차 한잔 드시면서 작품의 여운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뜨거운 숨결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재개관 특별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이 전시는 내년 2027년 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송화취생 전해드립니다. 생황연주의 김효영, 대금의 서승미입니다.

김효영의 생황과 서승미의 대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송아취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세원 준비했는데요. 대금 연주의 원장현입니다.

소세원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 연주의 원장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희종이 작곡한 금의 전설인데요. 이 곡은 가야금에 얽힌 옛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김해에는 신선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초선대가 있습니다. 이 곡은 초선대를 비롯한 김해의 여러 장소와 그곳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옛 이야기를 담아낸 가야금의 맑은 울림 함께 들어보시죠. 황희종 작곡 금의 전설입니다. 연주에 김해 시립가야금 연주단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요즘은 예순이 넘어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돈 벌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퇴직 후 다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이른바 A값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고 2026년 이 A값은 319만 3,51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A값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부터 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월급 520만 원을 받게 되면 연금이 깎인다는 거네요? 하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19만 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액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또 감액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음악 한 곡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서름타령입니다. 노래의 아마씨입니다.

0: 죽었다.
1: 서름 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아마씨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따지고 사업자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만일 둘 다 있다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그걸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고 나는 연금이 깎이겠구나 이렇게 미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일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당연히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연금을 몽땅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게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법에서 밝힌 취지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계속 일하려는 분들의 취업 의지도 높이자는 의도랍니다. 오늘의 핵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 월급 액수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소득활동을 몇 달 했는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소득과 연금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의 찬미 들려드리죠. 박영일의 노래입니다.

박영일의 노래로 미래의 찬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컬러풀 코리아인데요. 노래의 서도 밴드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컬러풀 코리아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서도 밴드였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재충전의 시간이죠. 오늘 충전 잘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멋지게 활짝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콜롬비아의 이타기라는 도시에는 게으름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날은 잠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가 하면 거리나 공원에서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기도 하고 아예 침대를 끌고 나와서 퍼레이드도 벌인다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게으름을 아주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날이죠.

게으름이나 빈둥거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온전한 휴식의 가치를 느껴보는 그런 휴일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리듬의 음악인데요. 멜로디는 서정적이에요. 멜로디 템포를 느릿하게 가져가면 그냥 발라드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서정적이지만 경쾌하다. 게으름을 아주 부지런하게 실천한다. 오늘 오프닝과도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이타기 지역의 세계 게으름의 날, 이게 198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부지런해야 잘 사는 건 아니다. 조금 느리

비슷한 순간들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게을러도 당당할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 또 떠오르는 노래나 사연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배낭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두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희은의 노래 배낭여행 먼저 듣는데요. 이 노래는 2014년 양희은의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 시리즈의 첫 번째로 발표된 노래입니다. 윤종신 씨가 만들고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곡 외에도 이적, 김창기, 악동 뮤지션, 뭐 성시경 등등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뜻밖의 만남으로 노래들을 발표했습니다. 양희은 씨가 올해 4월에 암수술했고요. 6월에는 또 각막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활동, 방송 활동은 꾸준히 이어오셨죠. 정말 대단한 가수 선배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으로 한번 받아내면서 이 노래 들어볼까요? 배낭 메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양희은의 배낭여행 먼저 들어보고요. 그런데 배낭 안에 뭐 있지? 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섬의 배낭 안에는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양희은의 배낭여행에 이어서 신나는 섬의 배낭 안에는 함께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집시 스타일의 음악을 한국에 다 몰아넣네요. 느리게 꾹꾹 눌러서 연주하는 굼빠 둠빠 둠빠 할 때는 발칸반도의 집시 스타일이 떠올랐고, 로맨틱하면서 경쾌한 셔플 리듬 속에 땡드링땡땡땡땡땡 할 때는 또 프렌치 집시도 떠오르고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강은일 해금 연주자의 음악입니다. 하늘의 구름 모양이 들판을 논이는 소를 닮았다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소 함께 들어보죠.

0: 따뜻해.
1: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강은일의 하늘소에 이어서 따뜻해 뭐가요? 키라라의 숫자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표정하게 숫자를 막 읽잖아요. 그러다가 숫자라고 샤우팅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감성보다는 이성에 이끌린 그런 전자음악이다라고 듣게 되는데 마지막에 따뜻해라고 말해버리니까 완전 이게 반전이 되잖아요. 표정 없이 건조하게 부르던 노래의 마침표는 따뜻해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키라라라는 뮤지션도 진짜 대단합니다. 왜 숫자냐, 그리고 가사 속에 그렇게 읽어내리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 방송 참여자들의 무작위 숫자를 모아서 완성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음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키라라가 이렇게 숫자라는 음악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정오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골든버드, 김덕수, 린다 샤록, 그리고 재즈그룹 레드선의 연주와 소리로 함께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국악밴드 하나연의 노래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신민요 동해바다를 모티브로 만든 노래인데요. 동해바다!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보시면 재밌는 감상이 될 겁니다. 노래 시작될 때 도입 부분 있고 전개되고 후렴까지 나와요. 후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대체 동해바다 언제 나오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답은 여러분들을 귀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연의 웨이브 동해바다 듣습니다.

자신에게 신과 빠름 능신 표범.

이야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국물 소리에 건져 떠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쌀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몸에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로만 빠져나가니 이 밤은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

하나연의 동해바다 웨이브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통 동해바다 그 구절은 노래가 시작될 때 나오겠지 싶은데요. 후렴의 맨 마지막 마무리 짓는 멜로디로 이 동해바다를 썼어요. 참 재미나게 잘 갖다 붙였네요. 이어드린 곡은 이날치의 히히하하였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한숨 쉼표 찍고 별 들려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이자 보컬리스트 유세윤 씨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음악이에요. 어릴 적 꿈,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그 꿈, 그러나 나이 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멀어지는 그 꿈에 대한 서글픔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박자와 조 변화도 많고 후렴이 반복된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계속 흘러갑니다. 자, 어떤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한숨 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야, 여기가 그 현장이라 이거지?
1: 맞아, 소리야. 여기서 신호가 끊겼어. 게다가 이상한 문자까지.
0: 응? 이상한 문자? 그게 뭔데?
1: 너희들이 그래서...
0: 그러다니? 뭘 그래? 그리고 시장엔 왜 온 건데?
1: 나도 그게 궁금해. 어? 저기 좀 봐. 줄이 왜 이렇게 길어?
2: 저기요! 혹시 우리랑 소리 못 보셨어요?
0: 우리야, 방금 들었어? 누가 너랑 날 찾아?
1: 어, 들었어. 저기 경호원한테 가보자.
0: 여기 경호하시는 분이죠? 저희 들어가면 안 되나요?
3: 아, 오픈런 때문에 안 됩니다. 좌판 깔고 있는 중입니다.
1: 여기서 누가 저희 찾는단 말이에요.
2: 우리야! 소리야!
3: 아, 오픈런 행사에서 우리 소리를 찾는 게 누굽니까?
2: 아유, 접니다. 제가 바로 우리 소리 앱입니다. 덩덕궁.
0: 아니, 왜 시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4: 아니, 니들이 깔았다고 했잖아.
5: 스마트폰에 깔았지 시장에 깔았나?
4: 아니, 그나저나 덩덕궁은 공짜인데 오픈런 필요 없는데.
6: 한 번의 터치로 손 안에 담으세요.
7: 우리 소리 앱 국악방송 덩덕쿵.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것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 새 음원 김양순의 흥보가 눈대목, 그리고 2019년 새 음원이죠, 손흥기의 대금 음반입니다. 자, 먼저 김양순의 흥보가 눈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양순 명창은 전라남도 무형유산

0: 변제 흥보가 보유자입니다. 박정례 명창에게 흥보가를 배우며 송만갑에서 박녹주로 이어지는 동편제 소리를 잇고 있는 소리꾼이신데요. 장단과 붙임새가 분명하고 동편제 특유의 힘있는 소리를 잘 살리는 소리꾼입니다. 자, 그럼 소리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단가 백발가로 시작하고요. 이어지는 흥보가 눈대목은 제비노정기입니다. 제비가 강남을 떠나 흥보의 집까지 찾아오는 여정을 흥겨운 가락으로 풀어낸 대목인데요.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가 백발가와 제비 노정기, 20분 남짓 김양순 명창의 소리로 천천히 만나보시죠.
1: 백발이 설구

0: 무제의 소름이라.
1: 아, 제
0: 장아도다.

0: 알겠느냐?
1: 어째?
0: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1: 어째?
0: 금강산을 들어.

0: 예로구나.
1: 어차.
0: 기산 밤물 차. 산은 징책. 뽑아있고 경수 풍야자 파. 무릇 술렁 깊은데 그 산을 들어가니
1: 아주 제
0: 조그만한 암자 하나

봤나 가사 작곡을

제비가 부러진 다리가 나온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쓰는데

0: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1: 하나, 둘, 셋.

어디 편안히 자를까.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 두교는 조종지 황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보롱제비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액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나오.

요정 대박을 내 다리가 짝가 부르하여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헌변은 은혜를 탑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어워.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품에 나갈 적에 내가 출행 날짜를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 커놓은 이때여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었다. 흑운보

화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적이 오통의 장망후라 종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논다 성익도 아

짝을리온 정파상의 왕래원 석양전이 거금 노라 회안봉을 넘어 황릉도 들어가 이제보연 다녀온 판유까지 시와은여두균성을 화답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대공의 강자요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부반 백운전제공유유라 금늘을 지내어 추산좀 들어가 공소창아 돌이 계라

들어가 달매로기 백이로 나교동 질뱅이를 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나다라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가 자우령을 넘어 부산 가바로 한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성을 본계하고 춘당용 존이 되돌아 도복방울 때 솟사했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 하얗 만반세제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돌품에 흥보가 사

승방울 됐네요. 땀 다리목에 넘어 도중 개업 백개구 거중 동동 높이

주지 거지 엄지 우지 배우 나지 갑지 절지요 은지 동지

당상봉황의 죽시

송매 상계선 넘노란등 방으로 벌벌 날아들어 흥보보고 고이경영 천천히 살펴보니 절호골양각이 와은연 고생당 사루가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음원 김양순의 흥보가 눈대목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당가 백발가로 목 좀 푸시고 제비 노정기로 이제 흥보가로 쓱 스며들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이 흥보가는 동편제 소리입니다. 남원과 구

0: 분위기보다는 씩씩하고 담백한 소리의 맛을 잘 살려낸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볼 소리는 가난 타령부터 첫 번째 박타는 대목까지입니다. 가난 타령에서는 가난에 시달리는 흥보의 처지를 한탄하듯 풀어내고요. 그러다가 첫 번째 박을 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박 속에서 뜻밖의 복이 쏟아지면서 흥보의 살림도 펴지기 시작하죠. 자, 가난 타령부터 첫 번째 박타는 대목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1: 흥보 마누라 박씨를 주워들고 유보 영감 제비가 이혼시를 물어왔소. 허허, 이 사람아, 그게 이혼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어? 통편처마 담장 밑에 걸음 주워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는디 8월 추석은 닫혀오고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식들을 앉혀놓고 가난 타령으로 울음을 우는디

0: 흥보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렇게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 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어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 안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이 옳소 하고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1: 더

자군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 아들

나오질 않고

나오세요.

0: 히리야.
1: 제
0: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실군 실군 실군 실군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히리롱 실군 실군 실군 실군 히리롱 북해. 박은 땅 쪼개 놓니 박통 속이 왜 무복자는 캐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 속은 어느 토종놈이 다 가져갔구나. 웬 괴두 짝이 쑥 붉어지거는 한 괴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다. 흥보가 좋아라고 괴두 짝을 한번 떨어 비어내야 버릇.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속도 톡톡 떨고 들어서 돌아보면 도로와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냥이지.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잠깐 놀아 버릇.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나 철씨구, 돈 받아 돈 받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 맹상군은 술래파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기군은 가진 돈, 부귀공명이가 붙은 돈.

치유 여러분들 예. 나극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다고 하늘 마소. 극

0: 철자가 철시우.
1: 새우먼 시리즈 김양순의 흥보가 눈대목 가난 타령부터 첫 번째 박타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김양순의 흥보가 눈대목을 함께 정주행하면서 들어봤고요. 이 다음 음원은 2019년 새우먼입니다. 손흥기의 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손흥기는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에서 활동하는 대금 연주자입니다. 대학 국악제 금상 수상, 또 청주 직지 국악 대제전 종합 대상을 수상했고요. 종묘 제례악 대금 이수자로 전통 대금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자, 이번에 듣는 소영석류 대금 산조. 소영석 명인이 가장 먼저 만든 산조고요. 오랫동안 대금 산조의 대표 레파토리로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악입니다. 선이 굵고 힘 있는 소리가 특징인데요. 자, 손흥기의 연주로 소영석류 대금 산조 듣습니다.

손흥기의 대금, 새음원 시리즈 이 음반 수록곡 중에서 소형성류 대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자, 손흥기의 대금 연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상령산 들어보겠습니다. 상령산을 독주곡으로 풀어낸 상령산 풀이는 정해진 장단의 틀에서 벗어나서 연주자의 기량과 표현을 자유롭게 보여주는 음악인데요. 20세기 김계선 명인에 의해 다듬어져서 오늘날 대금과 필이 독주곡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손흥기의 대금 연주로 듣습니다. 상령산.

최우먼 시리즈 오늘은 김양순의 흥보관 눈대목과 손흥기의 대금 두 장의 음반을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손흥기의 대금 중에서 상령산이었고요. 자, 오늘 함께 들은 음악 어떠셨나요?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는 판소리의 힘과 또 대금이라는 악기가 들려주는 깊은 울림을 나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달라도 우리 전통음악이 지닌 깊은 멋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저도 느낄 수 있었네요.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일요일 순서 마칠 시간도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그리운 사람이 멀리 있다 해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마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시조 시에도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